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부었다고 다시 잠들고 난 외투를 벗으며 말없이 삐지고 전화기를 들어 밥을 시키고 커튼을 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watching DVDs just you and me. 어깨에

0: TBS EFM。
1: So smarts.

Venezuela. So, in terms of World Cup, today is the game against South Africa is underway. As I'm seeing the screen right now, it's about 6 minutes into the game. 사실은 좀 더 약간 이 축구 경기 분위기의 인트로를 준비했었는데 또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렇게 비극적인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난 상태에서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So about the 7 minutes into the game, it's 1-0 Korea Venezuela. 그렇습니다. 다들 보고 계신가요? As I said, you know, if you are watching this game, you know, you probably won't be listening to our show, right? But Korean players looks like they're wearing their iconic red jerseys today, right? And I guess today's game is the most important, right? As it might clinch a spot in the round of 32 or otherwise, right? But we don't think about the otherwise, right? 참 경우의수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은 오늘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경우의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기는 게 경우의수라고 생각하는데 the opponent, South Africa, as you know, they also hosted the World Cup games about 10 or 15 years ago, right? South Africa 역시 이제 월드컵을 호스트한 그런 나라였는데 바로 이 곡 아주 아이코닉한 노래죠. 샤키라가 불렀었던 그 월드컵 주제가였는데요. South Africa 듣고 또 경기 같이 함께 보는 오늘 2시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This is Shakira. This time for Africa. Waka waka.

0: 바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3: That was Waka Waka, this time for Africa, Shakira의 곡이었습니다. So, it's about 40 minutes into the game. The score is nothing at this point. But, you know, we were watching the soccer game, there has been a couple of earthquakes in Venezuela. So, makes it kind of difficult to enjoy the game, you know, as usual. Our hearts are with everyone. In the country of Venezuela. Hope everyone is safe and not too much casualty will come out of this, earthquake. 그래서 오늘 지금 남아공과의 경기 지금 많은 분들 보고 계실 텐데요. So it is sort of a win or, you know, or else kind of a game. 현재 저희는 이제 조 2위이죠. 근데 이 비기기만 해도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But you know, every World Cup time, we talk about the 경우의 수, right? That is all kinds of qualification scenarios are being talked about by people. I think 경우의 수의 민족이라는 그런 얘기도 생겼으리 만큼 완전 저희가 뭐 축구의 완전 강국은 아니잖아요, 그죠? So always have to kind of consider different scenarios of winning and losing. 오늘 역시 여러분들의 예상 스코어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it's 15 minutes into the game, but I think it's still nil-nil, so I think it's safe to send your prediction score for today's game. And, I think there were some QT님s who got it right last couple of times. So I think our QT님s are very much expert in soccer. 얼마 전에 이제 self-proclaimed expert 자칭 이 전문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자칭 전문가가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universally claimed expert이신 것 같습니다. So we'll watch the game together. No special topic for today. And if you feel like you want to listen to a certain song today while watching the game, please send it to us and we'll have it ready for you to listen to while cheering for the Korean team, you know. 아무래도 시간이 또 이제 이 근무 시간이다 보니까 I'm not sure how many people can actually watch this game live. 하지만 뭐 회사에서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주실 것 같긴 한데, 그죠? Okay, let's get to a song and then be back with more of the game. This is Bobby Kim, 고래의

winning by a wide margin. 아무래도 이제 축구가 이렇게 골이 많이 나야지 또 이렇게 보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It's just more fun to see more goals scored by our team, that is, right? Not the opponent. 그래서 일단 1202님은 3대1로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뽀글님께서, who is our soccer guru among QT님. 뽀글님 says, 전반에 몰아붙여서 골을 넣어야. 오늘 포메이션도 수비적이네요. 점유율 축구 시대는 끝났... 역습 한 번에 무너지는 팀이 너무 많은데 말입니다. 2대0으로 승리하길 바란다고. So, Bogolim thinks that we should definitely score goal in the earlier phase of the game. And looks like today's formation is very defensive. 그렇군요. 딱 보시고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시는 걸 보면은 you are a guru for sure. 그래서 뽀글님께서는 2대0 승리 기록해 두겠습니다. Not that I, you know, can reward you with any gift, but 맞히신 분들께는 근데 I think we probably won't see the result of the game before the show ends.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스코어가 딱 오피셜 스코어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좋습니다. 뽀글님 2-0 Korea win and in which case scenario we will advance to the 32, right? Okay, good. 제니님께서 예상 스코어 보내주시면서 함께 신청한 곡인데요. 같이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Coldplay, Viva la Vida.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3: Drop it.
2: TBS.
3: Come on, yo.
2: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6: 엄마 없어.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5: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our number two, let's go. New BGM just for today's game. 오늘 분위기에 맞춰서 바꿔봤습니다. 오늘만입니다. This is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ed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 채널 찾으실 수 있고요. 문자 채널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So first 45 minutes were played for Korea versus South Africa for the 2026 World Cup game number 3 for the Korean team, which happened is

0: 이전 국민의 어떤 이 경우의 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So, when and no scenarios.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조세 취안이 이 90s guitar star, one of the guitar stars of 90s. 또 이분 하면 또이 조세 취안이와 함께 또그 90년대 기타 스타로 꼽히는 분이죠. 스티브 바이입니다. I would love to.
1: No, I'm very, very shy.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Couple of tracks, 질풍가도 유정석 and Downtown Yes Yes Yes라는 곡이었습니다. So 32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of the game and also the whole game. 남아프리카 1 and 대한민국 nothing. And the score stands. 참 이 축구 경기 보는 게 나는 저는 항상 좀 힘들었었어요. You know, watching. I've never been a soccer fan, but you know, I guess watching the game is always so stressful. 뭐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I found the soccer game a bit more stressful than other games.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스트레스, 조금 페이스가 좀 느리잖아요. 근데 football is a high-paced game and you don't get to see that many goals. 아무래도 이제 골도 많이 나지 않고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 참 보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 항상 했던 그런 스포츠입니다. So let's cheer for the Korean team. Hopefully they will receive our energy and play as best as they can to their ability.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Foo Fighters입니다. My Hero.

Foo Fighters, My Hero, and YB, 흰시험 고래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There isn't much to be said about the game. 경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을 보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So 42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and about 5 minutes remaining in the game. Same score. South Africa 1 and Republic of Korea nothing.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I guess we might be able to see the result, official result of the game before the show ends. 한번 지켜볼까요? 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 결과가 나오는지. So here is Bob Marley and the Wailers, One Love.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 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3: 首尔，我来了。

정말 잊었다면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 I ain't perfect but I'm trying to race you perfectly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없게 돼

그녀는 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게는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0: 从首尔出发，
1: 聊生活，
0: 聊文化，
1: 也聊我们自己。
0: 这里是首尔我来了。
2: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000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호화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정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3: 올해12살성민이는암으로떠난엄마를대신해새동생들의엄마가되었습니다
4: 엄마없어도항상씩씩하게지내야된다그말을가장많이하셨어요
3: 서툴게차린밥상으로동생들의식사를챙겨보지만넉넉지않은형편에달걀프라이하나도나눠먹는동생들을보며미안한마음만커집니다성민이와동생들의건강한내일을위해여러분의마음을전해주세요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내가 따로 죽은 공인가야 내 인생

0: 跨越时空，对话文明，这里是文明的留言板。
1: 刚才我们一起走进了石窟庵那个安静而精密的佛教空间，而接下来这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하루틴모델손흥민입니다매일먹는비타민많이먹는것보다얼마나잘흡수되는지가중요합니다그래서하루틴은리포좀제형기술로흡수율을높였어요이제비타민흡수율로까다롭게고르세요대한민국비타민캡틴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판매우리 ENL 하루틴건강기능식품광고
3: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천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고아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 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0: That was Time is Running Out by Muse. Good morning, Morning Goovers. Welcome to the program. 어서들 와주세요. We started off today's morning with some rock and roll, everybody. Are you guys liking this vibe? I'm loving it so far. 여러분들, 뭔가 삶이 답답해질수록 이 문제가 사실 이 세상이 아니라 뭔가 하나하나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내 선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Yeah, so I've noticed that unfinished decisions tend to take up more energy than the decisions themselves. It's like, you know, having an app running in the background all day long, quietly draining the battery of our phone. So sometimes the biggest relief doesn't come from solving everything, obviously. It comes from finally dealing with that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avoiding. And once you do that, life often feels a little lighter and even less crowded. So that's what I thought. So if there is this one single task that you have been postponing for so long, maybe just get that started and get it done over with, and maybe you would feel so much better. That's what I thought. 그래서 차근차근히 좀 정리를 해 나가면 좀 이 답답한 체증이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Jenny Song said, Hi, good morning, 하트 일빠합니다. 46살에 일빠 놀이라니? 그래도 일빠요? 아싸! 라고 looks like you're extra excited. 어, 왜요? 출첵놀이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뭐 나이 불문하고 다들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So, don't be shy. 뭐 내 나이 뭐 46살에 뭐 이런 게 어딨어요. 그죠? 내 나이 46살에 이렇게 귀엽게 문자도 보내주잖아요. 46살이 아니라 46짤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뭐 어때요? 그죠? Dr. Paper said, Good morning. Time is running out. 맞아요. 시간 많이 많이 빨리빨리 도 지나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좀 출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8분이나 지났어요. 모닝그룹어들. You can do so much better, right? 분발하시고요. 우리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헬스장으로 출첵합니다. 썸머님과 함께 뛰어볼게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you're at the gym at this moment and I guess you're running on a treadmill listening to Morning Groove. 아, 저희가 또 그럼 노래 신나는 거 들어드려야 되나? 어떡하나? 체육부장님, 오늘 안전하게 또 트레드밀에서 넘어지지 마시고요. 네, 정면 이렇게 보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상쾌한 아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상민님, 굿모닝. 그리고 해피라이프님, 굿모닝. Good morning.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 침대 위에 있네요. I need to get ready and set up breakfast, but I'm still in bed. I know. You know, sometimes when you're at the start of the week, you feel extra heavy, extra lazy. But like I said in the opening, you gotta get things done and over with.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내가 미루고 있는 걸 하다 보면은 이 답답함이 조금 사라집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요. 또 맛있는 아침 준비하셔야죠. Happy Life Morning Groover. You can do that while tuning into Morning Groove. 너무 좋아요. 우리 모닝 그룹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So while you're tuned in, if you'd like to talk to me, send us your message to Sharp 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오늘도 사용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re such an intimate radio program, right? We always talk to each other, say hello. 아침에 이렇게 굿모닝 하고 시작하면 되게 기분 좋지 않나요? 밖에서도 항상 이렇게 좋은 아침 하거든요. 우리 박은혜 팀장님 굿모닝, 우리 윤동혁 감독님 굿모닝 이렇게 또 인사를 건네고 시작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사 많이 많이 건네 주시고요. Yeah, so that is how you can talk to me, Morning Groovers. I actually heard and noticed that some of our Morning Groovers, like they would actually come to TBS office to meet me, and I feel so thankful for tha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소통의 창이 항상 열려 있다 보니까 이제 저를 좀 만나고 싶어하시는 어떤 Morning Group 분들께서도 이렇게 TBS를 좀 찾으시면. 뭐 TBS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항상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순간이동을 해서 다른 곳으로도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안타깝지만 너무 아쉽지만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또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저도 못 만나고 이렇게 가시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만은 너무 감사하지만 소통은 방송 중에 이렇게 문자로 해주시는 것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많은 관심, 성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yeah, so among those morning groovers who actually visited TBS, they asked me like how I can improve my English skills, just like summer, 뭐 이렇게 또 문의를 해주셔서. Yeah, so let me give you that tip since I'm not able to meet you guys one-on-one in person.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만나 뵙지 못하니까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문의를 주세요. 이제 언어를 어떻게 하면은 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사실 제가 드리는 답은 항상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I think I mentioned this last Friday too. 틀릴까봐 입 닫으면 끝납니다. Once you close your mouth, once you start not talking, just because you're afraid that you're going to make mistakes, that's it. You won't improve your English or whichever language that you are trying to improve. 그래서 틀리는 거 다 감안하시고 우리 아기들이 처음에 엄마 밥 밥 이렇게 할 때 문법이 맞지 않는데도 그냥 아이들은 말을 하면서 늘잖아요. It works exactly the same. 그래서 내가 틀리든 일단 말을 내뱉어야지 어떤 언어든 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nd if you are used to doing that, 내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는 게 좀 익숙하시면 그냥 영어를 문법 계산, 뭐 동명사 ing 막 이런 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성대모사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레이디 가가 인터뷰를 보고 저 언니처럼 얘기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얘기 한번 해보시고 or if you'd like to mimic someone like, I don't know, Donald Trump, go ahead and do that, Barack Obama, or whichever person that you would like to mimic, just try to mimic that person. 그러니까 막 흉내를 많이 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 외국인 영어를 잘하는 것 이런 거는 흉내를 잘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대모사를 뭐 이제 잘하거나 이러면은 금방금방 언어를 좀 이렇게 배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Yeah, so try to do that.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되죠. 이제 그 와중에 단어도 외우시고 영어도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많이 많이 하다 보면은 늘 수 있습니다. Believe it or not, after a few trial, you know, time will pass. And if you do that consistently, you will improve for sure. 100%. Guarantee.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제가 응원 메시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now let's move on. 이제 또 우리 모닝그룹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가동해야죠. So we have a lot of fun stuff in store for you today. So we will get to all of that in a minute after a word from our sponsors.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 9599 굿네이버스.
0: We're gonna now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프라이데이 리슨 업 아워 모닝 그루버스 아워 파트타이머스 우리 모그들 그리고 알바생들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오늘의 질문 나갑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미해결 과제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미해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is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What is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meaning to do but still haven't gotten around to? 질문 쉽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미루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So I don't really postpone that much, but I guess I would also think about the answer too. 우리 박은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다이어트? 뭔가 하시고 계신 건지 미루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책상 정리라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팀장님?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좋아요. 제가 한번 종종 내려가기는 하는데 사무실에 뭐 내려갈 때마다 슬쩍 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깨끗하세요, 식상. 대신 뭐가 많은데 나름대로 그 룰이 있어서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본인만의 어질러도 룰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책상 정리.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What else is there? Maybe replying to someone. 뭔가 이렇게 그 톡에 1 표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서 아, 이 사람한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It could be grocery shopping. Oh, I came up with my answer. I actually have to get my car washed. 세차해야 돼요. 저 겉에 차가 너무 지금 지저분해가지고 약간 사이드 미러도 솔직히 좀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So for the sake of safety, I would have to get my car washed. So I guess that's what I've been postponing. So, Morning Goovers, let me know what is that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지금 당장 떠오르는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tuning in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have a listen to Arcade Fire Everything Now.

금수저 심바모닝 그룹학께서 굿모닝. 와이프가 썸머피디님을 성대모사해서 가끔 웃길 때가 있어요. 미해결 과제는 뱃살 빼기네요. 언제 해결될지라고 해주셨고, 조시 던의 올드스쿨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제 성대모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지? 제 성대모사요? 혹시 뭐 트럼프를 성대모사하는 썸머를 성대모사하시는 건가? 강준을 따라하는 썸머를 내가 한번 따라해볼게요 뭐 이러면서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제 말투? 너무 궁금해요. 한번 초청해가지고 한번 성대모사 이렇게 하는 거 한번 제가 봐보고 싶다. Alright, morning givers. 가끔 제 진짜 친한 친구 중에서 저 흉내내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약간 거울 치료가 되더라고요. 내가 저래 이러면서 너무 싫다, 너무 별로다 이러면서 좀 거울 치료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 부부께서 이제 같이 한번 모닝그루브를 청취하시고 계시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I guess your unfinished task is to lose weight, lose that extra belly that you have. 이게 식단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쉽진 않을 텐데요. 예, 미해결 과제니까 언젠간 해결이 되겠죠. 좀만 더 노력해보시고. 이 신청곡 저희가 틀어드리고 싶은데 이 곡이 시스템에 없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틀어드릴 수 있으면 틀어드리고요. So sorry that we couldn't play your song request.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Fall Out Boy's Centuries, everyone. Stay tuned!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Quick Morning Groover asked a very good question. 오, 쌈마피디, 오, 화면은 언제 송출되는 겁니까?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우리 화학 선생님 말투인데, 오, 학생, 오, 우리 쌈마 학생, 지금 주무시는 겁니까? 오, 맨날 이러셨거든요. 어쨌든. To respond to your question, unfortunately,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system here that's going on at TBS right now at this moment. So, unfortunately, you will not be able to see the viewable radio today. 뭔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나 봐요. 밖에서 이제 윤 감독님이랑 박은혜 팀장님께서 엄청 막 이렇게 이거를 막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도 보는 라디오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오디오라도 다시 듣기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예. 너무 죄송하고요. We're trying our best, everyone. 아시잖아요. 우리 밖에 지금 사람도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주조정실에도 사람이 잘안 계시고 막 이래서, 이게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23개월째 무급으로 다들 열심히 고군분투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이 자잘한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let's now move on to more of your messages. 메시지들이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는데요. 하진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수영하고 나왔습니다요. 정말 상쾌하시겠군요. 몸이 좀더 가벼워진 나 자신을 만끽하면서 오늘 하루 멋지게도 시작해 주시고요. 펭귄킬러님, 굿모닝. 서비, 우리 영H님 오셨고요. 워터탱크님, 지각 출석 체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 Have a winning week. You too, 워터탱크 모닝그루버. What a nice word to start with. 우리 쿡 모닝그룹 오셨습니다. 써머피디님, 모그가족분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일 마치고 퇴근길에 출석합니다. 하늘이 좀 흐리지만 개인적으로 덥지 않아서 저는 좋네요. It's a little cloudy today, but personally, since it's not that hot, I personally love this weather today. Have a safe drive back home, 쿡 모닝그룹. 오늘 약간 비 예보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우산 꼭 챙기시고요. Okay, so let's go back to our morning groove Q&A question.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당장 떠오르는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What is that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Chenny Song morning groove responded. 저는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기요. 생각처럼 쉽진 않네요. 항상 마음은 먹는데 매번 미루는 것 같아요. 오늘은 미루지 않겠습니다. Calling my parents often, it's not as easy as it sounds. I always make up my mind, but I feel like I put it off every time, and I won't put it off today. 그러니까요. 이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거는 전화를 항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반갑게 받아주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생각해보면 사실 거의 부모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Right? You know, sometimes I call someone and they might not want to pick it up at all, but parents would always be willing to pick up your phone call. So isn't that really lovely and thankful? Something to be really thankful about, indeed. 솔직히 제가 거는 전화 뭐 직장 동료나 친구였을 경우에는 제 이름이 딱 떴을 때 아, 얘또왜 전화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들 이렇게 좀 환영하는 분위기로 전화를 받아주는데 그게 새삼 감사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찬이송 모닝그루버 오늘만큼은 또 미루지 말고 또 반갑게 부모님께 전화 걸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저는 바로 생각이 난게 이번 주 오픈 클래스가 있는데, 플로우를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오늘 내일 운동하고 해야죠. 오픈 클래스에 제가 신청한 노래 신청해봐요. Come and get your love 신청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체육부장님도 미루시는 게 계시군요. So what came to my mind right away is that I have an open class this week, but I haven't organized the flow yet. I guess I will have to work out today and tomorrow first. And then do it. 그러니까 운동은 안 미루시고 운동은 정말 절대 안 미루시고 이 오픈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운동 다음에 하시는 걸좀 미루셨군요. Always working out is like the top priority when it comes to 체육부장님. 이게 플로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픈 클래스 있을 경우에는요. 그쵸? 좀 큼지막큼지막하게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를 이렇게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좋아요. 운동하시면서 생각해봐도 될것 같아요. 운동하면 온갖 생각이 막 나잖아요. You know, a lot of things comes to your mind. When you're working out, so I guess you can start doing that while you're working out and maybe take down the notes right afterwards and get it done.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놀랍게도 미루는 게 다소 좀 있으신 것 같은 우리 모닝그루버들 해야 하는데 계속 못하고 있는 일,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hat is that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Redbone, Come and Get Your Love.

I guess this song was featured in the movie The Guardians of the Galaxy, right? 영화 요즘 좀 빠져서 보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OST들 들으면서 영화 보니까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존 윅을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원하게 뭔가 부시는 액션이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4까지 봤고 스핀오프를 남겨둔 상태인데, so I'm waiting for the next series of John Wick, and I heard that it's in production, so it should be released in 2027 or 2028. 근데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저는 막 테이큰 막 이런 거 옛날에 재밌게 봤는데 솔직히 첫 번째 거 보고 두 번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존 윅은 이 나름의 스토리도 있고 말이죠. 이제 와서 좀 뒷북으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Anyways, a little TMI for me, morning cubers. 여러분들의 미 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Kim's fan, morning cuber. 지금은 한직에서 잡다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무역인으로서 역량과 업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공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환 전문역이랑 비즈니스 영어 번역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날이 언젠가 오리라 믿습니다. Although I'm currently doing tasks in a minor position, I am continuing to study to maintain my competence and business sense as a trade professional. I am preparing for the foreign exchange specialist and business English translation exams, but it's not as easy as I thought. 제가 우리 킴스팸님의 어떤 그 부장님 혹은 고용주였으면은 정말

그 승진을 주고 싶을 정도로 like if I were your boss, I would give you a huge promotion. Like who does this? Making this sort of effort just to work better? 그러니까 나를 위한 개인적인 그런 어떤 취미가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자격증을 따는 이 모습. 제가 사장이라면 진짜 감동받을 것 같아요. 이 열정 있으시면은 따실 수 있죠, 충분히. You're already in the process. It's not like you're postponing. 뭐 미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 돌입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자격증 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프로모션까지 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우리 모닝그루버들이 많으신데, 사뚜기 모닝그루버, 제미 해결 과제는 전국 마스터스 수영대회 우승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주 5일 열심히 수영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지방대회 입상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오늘의 신청곡은 Carpenters의 Yesterday Once More. My unfinished task is winning the National Masters Swimming Championship. I am swimming hard 5 days a week for this goal. Last Saturday, I placed in a local competition. Please congratulate me. 박수, 우리의 마린 보이, 마린 프린스, 사뚜기 모닝 그룹어. 또 이렇게 기록을 또 세우셨군요. 와, 이거 준비하시려면은 어떤 그 컨디션과 페이스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시고, 이 하루가 빠지면 또그 페이스 유지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매일 악착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 이 정신이면은 뭐, 당연히 입상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영대회 우승, 전국 마스터 수영대회 우승, 우리 사뚜기 모닝 그룹어가 나갑니다. 다들 길을 비켜주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파이팅이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이렇게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약간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거창한 거 많이 보내주시는데 너무 멋지신 분들이 많으셔서 소소한 걸뭐 있죠. 저는 청소를 미루고 있어요. 집안에 먼지가 쌓이고 있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Maybe organizing the apps in your phone because you have way too many apps on your phone. Replying to your boss's messages. 뭐 이런 거 등등 있을 수 있으니까요. Let me know about those unfinished task that you have.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morning viewers, stay tuned.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the Carpenters yesterday once more.

0: 7 to 9 a.m. with Morning Brew.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Summer PD, and I'm really happy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too.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Also, you can listen for free by tuning int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listen over there. We are also live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매주 월, 수, 금 생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Alright,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ways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누가 또 오셨을까? Dragon Duck Morning Groover. 굿모닝, 여름님, 모그님들, 하트. 저는 오늘 아침에 골프 연습, 몽구 산책, 가지 첫 수확했습니다. So you did a lot of things this morning. 어떻게 지금 아침 8시밖에 안 됐는데 이걸 다 하신 거지? It's only 8 o'clock in the morning, but you managed to get your golf practice, walk your dogs, and also grew your eggplant. You have been doing that, and now you finally got to eat them. 와,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가지가 엄청 때깔이 좋네요. 반짝반짝. 한번 이렇게 좀 닦으신 건가요, 겉면을?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드래곤덕 모닝그루버의 그 몽구 영상과 사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Dragon Duck is always sharing the picture of their dog on our open chat room. K-톡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TBS EFM 모닝그루브 거기에다가 귀여운 이제 강아지 몽구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신데 너무 힐링하면서 보고 있어요. Thank you for sharing all of that, Dragon Duck Morning Groover. Again, we have a theme for today, Morning Groovers. 오늘 저희 주제가 있죠. 미해결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나의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있었고요. So yes, what is that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meaning to do but still haven't gotten around to do?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루버 같은 경우는요. 올해 건강검진해야 되는데 아직 미루고 있어요. 여름휴가 다녀와 예약하려고요. 병원 가기 싫어요. I need to get a health checkup this year, but I'm still putting it off. I'm planning to make an appointment after coming back from summer vacation. I hate going to the hospital.
1: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요, 이런 게. 그래서 다들 아, 여름휴가 갔다 와서 예약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0: So by the time when you actually have to make that reservation, maybe it's too late.
1: 그래서 아마 11월, 12월까지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가기 전에 예약하셔도 이게 제가 저는 4월 달쯤에 받았어요. 아니다, 5월에 받았나? 근데도 은근히 자리가 별로 없고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0: So it's like a fierce competition. You gotta schedule, you gotta book your health checkup.
1: 이것만큼은 절대 미뤄선 안 되죠, 우리 모닝그루버들. 부지런히 또 시간이 있으실 때 건강검진 받으시고요. 펭귄 킬러 모닝그루버, 지난주에 갔다 온 컨퍼런스 보고서 아직도 완성 못하고 있어요. AI의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끝내지를 못하고 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I still haven't finished the conference report from last week. I did get some help from AI, but I feel like something is missing, so I can't seem to finish it.
1: 그러니까 이거 마무리 터치는 꼭 휴먼 터치가 들어가잖아요. AI는 기본적으로 밑그림을 딱 깔아주면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저기 다 보여요. 뭐 수정해달라고 그러면 또 수정해야 되고, 아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러면서 수정을 해주는데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니까 또 뭐라 할 수도 없고요. 결국에는 이 펭귄 킬러의 마지막 파이널 매직 터치가 필요한 부분이군요.
0: I hope you get it done.
1: 꼭 오늘 해내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것 같으니까.
0: Morning Groovers, we will get to our segment Lyrics Gone Wrong.
1: 또 가사 읽어드리는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0: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I Will Wait by Mumford & Sons.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

0: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Where famous lyrics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Who's that girl?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gonna be wrong with those lyrics that I'm about to read.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completely out of control, out of order. 네, 맞습니다. 오늘도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부캐가 자신만의 말투로 열심히 읽어드릴 거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우리 알바생들분들께서는 그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아, 이 노래 제목이 이거구나 하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Yes, so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a song for you. And here is the catch. They will not read it normally. They will read it with their own character.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사를 고지고대로 읽는 건 아니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today, an airline's flight attendant will be reading the lyrics for us. Oh, so it's gonna feel like you're traveling abroad. 여러분들, summer vacation already. 벌써부터 여름 휴가 기분 내시라고. 오늘은 또 외국인 승무원 언니 좀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벌써부터 이제 막 아침이고 일하기 싫고 이랬는데, 뭔가 가볍게 들으면서 여행하시는 기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All right, flight attendant, are you here? Okay, 오셨습니다. Let's go.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This is MG Airline 1013. Y'all know what it is, yeah? It is the Princess Lee Hyori speaking. Yes? Fasten your seatbelts now. Now! Be ready to take off. Hey, girl. Girl, over there. Yes, you. You. You go, girl. Yes, you. Over there. Sit down, ladies and gentlemen. Okay, that girl, yes, girl, you too, you over there, that girl, yes, go back to your seat, go, say what? Oh,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지? Madam, your outfit is fine, take your seat, 앉으세요, meal time, 밥 먹을 시간, here,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Beef or chicken? Two menu only. 고민 하지 마, girl. Oh, you want beef? Sorry, we don't have one. Just eat chicken. It's not free. 저가 한 공. 아, 이거 어떠니? 저거 어떠니? 면세품? 고민 하지 마, girl. Now fasten your seatbelt. 이것만 하면은 제가 힘들지. It's not like I'm learning the lyrics. Thank you so much. Have a safe flight back to the States. 여러분들 이제 승무원, 무서운 승무원 분께서 여러분들 fasten seatbelt 하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무섭죠? So you gotta fasten your seatbelt when it comes to parking, when you're driving around your alley, neighborhood, wherever. 내가 달리든 달리지 않든, 내가 택시에 뒷자리를 타지 않았든 안전벨트는 필수고요. 안 그러면 혼날 것 같죠? Alright, Happy Life님께서 Today's guest flight attendant. That's right. 여러분 근데 가사 들으셨어요? 오늘 진짜 뭔가 쉽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So I really, really hope at least one morning groover could catch the lyrics from this flight attendant. 이 너무 무서워서 조금 당황하실 수는 있는데요. 가사를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뭔가 우리나라 승무원분은 아니셨겠죠? 예. 네, 식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치킨이랑 소고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 매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원래 해주시는 게 국룰인데 말이죠. 우리나라 진짜 승무원분들 너무 친절해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f you could take a guess to the lyrics, 어떤 노래였는지 혹시 눈치를 채셨다면 여러분들 정답을 퀴즈타임이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know, send in your answers t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s well. Leave your comments there. It's free. Okay, morning groovers,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Gwen Stefani. Holla back, girl!

All right, morning goobers. I'm back. Ooh, I'm so happy because I see some answers being sent in from our morning goobers. Finally. 드디어 만족, 만족, 대만족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신다니. I'm so happy. So let me go through all of them.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2, 8, 3. 심지어 new morning goober. Welcome to the show. 정답은 이효리의 유고걸.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재밌고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제 아침마다 주파수 고정입니다. 100점, 100점입니다. 맞아요.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또 용기 내서 고정으로 이렇게 결정을 확 해버리시는 우리 1283 모닝 그룹어. Welcome to the program. You are now number 2500 morning groover. 우리

멋있다. 추억의 노래 7girl이었고요. 우리 뮤지컬 러버 5558 모닝 그루버도 굿모닝. 아니 효리 언니의 유고거리 이런 느낌이라고요? 아 진짜 너무 잘하신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complimenting. I don't know if you have actually encountered this kind of flight attendant when you were traveling abroad, because I did personally, and they really differed from the flight attendants from Korea. 한국 이제 승무원분들이랑은 좀 차별점이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약간 유러피안 항공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보다는 승객의 안전 뭐 이런 걸 조금 최우선 하신 것 같아요. So they would put the passengers' priority as like the most important top priority. 근데 우리는 또 그거 플러스 서비스도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But you know, like the airlines from Korea, it's all about that big service. 그래서 굉장히 또 만나면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티켓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막 안내해 주시고 하는데 거기는 tickets, check there,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I actually remember this one experience. I was like really thirsty after having a short nap, so I wanted to have some juice. So I was like, excuse me, can I please have some juice? And they were like, it's over the back, over there. 저보고 직접 가서 이제 주스를 이제 먹으라고. 저 화장실 옆에 스낵이랑 주스 있다고. 그래서 가서 마음껏 먹었어요. 오, that's nice. 이러면서 이제 혼자 가서 셀프로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좀 챙겨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좀 달랐다. 우리 얼짱님께서는 저 진짜 유럽 저가항공에서 저런 승무원 만나봤어요. 근데 그래야 승객들이 말을 듣나 봐요. 정답 유고걸. 그렇죠. 맞다니까요. 진짜로. 저는 심지어 Everybody sit down 이거를 진짜 경험해 봤었어요. And it was even in Spanish, so it was like more intimidating. Ladies and gentlemen, sit down. 이게 스페인어로 damas y caballeros, siéntate 이거거든요. 근데 damas y caballeros, siéntese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뭔가 권위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엉덩이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Black Jew Morning Groover. 중간중간에 크리스티나가 나오는 듯한데요. 상순 씨 부인 앞으로 해도 이효리, 뒤로 해도 리효리, you go girl!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닌데요. Christina wasn't even there. She was nowhere close to Morning Groove today. I guess that you're expecting Christina soon. 또 조만간 크리스티나 만나시고 싶으시구나. 우리 모닝 그루버들 자꾸 크리스티나 요청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먼산 바라보면서 흐린 눈하고 있어요. 메롱. 여러분들, 할 캐릭터들이 많아가지고 좀줄서 있기 때문에. There are a lot of volunteer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so Christina will get her chance when it comes to her opportunity.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도 크크크 이효리 you go girl so easy라고 하셨어요. 만족 만족 대만족입니다. I'm like 100% satisfied, morning group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정답은요 이효리 씨의 you go girl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이효리 언니의 you go girl 가사를 우리 플라이트 어텐던트께서 열심히 그 추임새까지 하면서 다다다다다 that girl 막 이러면서 읽어주셨습니다. So this segment will continue. The next week also and the week after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부캐가 노래 가사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또 어떤 부캐가 나올지 어떤 부캐가 가사를 읽어 줄지 You go girl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also feel free to request a character and maybe Summer can try her best to pull it off. 또 여러분 썸머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또 요청 넌지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이거 좀 해볼 만하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또 부캐 장착하고 열심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So do that, Morning Groovers. So that was Lyrics Gone Wrong segment, Morning Groovers. Later in the program, after reading some news and weather update, we will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hose unfinished tasks. 계속해서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미해결 과제 사연 더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시간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나의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at is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meaning to do but still haven't got around to? It could be those little things that I mentioned. 소소한 것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since you guys took a lot of effort to guess the song title, we're gonna now finally have a listen to the one and only 이효리
Sure, Ray featuring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Okay, morning viewers. Back to our topic. What is an unfinished task that you have been postponing? 나의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알아볼게요. 5558 morning viewers said. 제가 미루고 있는 것은 이것도 말하자면 저는 오풍이 심해서 단열벽지를 붙여야 지하고 산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붙이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꼭 붙여야겠어요. 그리고 여름 옷 꺼내는 것도요. 잠깐만요. 오케이, okay, 단열벽지는 알겠어요. 이거는 정말 귀찮고 it requires a lot of effort, so I know why you're postponing, but you haven't gotten out your summer outfits yet from the closet, so it's not organized, so that means you have like thick jackets inside your closet, those mufflers and everything. 그런 거예요, 지금 상태가? 와, 저는 여름 옷 2월 말에 꺼냈어요. 여름을 너무 기대하는 저로서 3월부터 금방 따뜻해져 막 이러면서 얼른 꺼냈거든요. 야, 뮤지컬 러버 얼른 꺼내십시오. 날 되게 덥잖아요. 지금 이제 밤에도 막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해결 과제 꼭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미해결 과제 of 미해결 과제였습니다. 우리 제철 평양냉면님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 병원 홍보 내용 블로그로 업로드해야 되는데 업무가 몇 개 겹쳐서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I need to upload this month's hospital promotional content to the blog, but because a few tasks got overlapped, I haven't even been able to start it yet. Okay, so this is only the start of the week, so I'm pretty sure you can get them done within the week.
1: 이제 한 주가 막 시작하고 있으니까 요거 정도는 이제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 내용들 어쨌든 적당하게 어떤 부분을 홍보해야 될지는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업무가 자꾸 겹치다 보면 그러니까 일을 이래서 제가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0: This is why I always try to get things done in advance. This is a little bit of TMI, but I write the script for Morning Groove like a week advance.
1: 보통 작가님들 보시면 원고를 방송 직전까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전날 밤에 이제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한 주 전에 근데 그게 또 박은희 팀장님이랑 저랑 박자가 되게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박은희 팀장님도 갑자기 다음 주 수요일 원고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실 경우가 있어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저희가 패턴이 좀 이렇게 잡혀버렸어요.
0: Because you don't know, like, some variables might occur, and that means that you won't be able to write the script.
1: 그래서 그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미리미리 쓰고, 이제 이게 끝도 없는 미리미리 전쟁이 돼버리는 거죠. 미리 하다 보니까 더 미리 하고 이러니까는 이게 쉬는 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근무하는 스타일이 있지만 전 좀 약간 피곤하게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0: Okay, morning viewers. I'll come back and read more of your messages.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Janelle Monáe and Fun. We are young.

So, from the very start of the program until now, we have been talking about your unfinished task.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고 있었는데요. Let's read this message by 6497 Morning Groover. 오늘은 모닝 그루브 듣다가 문득 한 달 내내 미뤄둔 세차를 해야지 생각했는데 또 비가 온다네요. 도대체 남들은 세차를 언제 하는 건가요? 타이밍 맞추기 정말 어려워요. I know, like, when are you supposed to get your car washed? Because once you get it washed, it's gonna rain anyway. So when do people actually get their car washed?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 막 가뭄이 좀 되게 심했을 때 사람들이 내가 세차하면 비 온다고 막 이러면서 그때 다 하나 둘씩 다 나오셔가지고 세차 되게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기우제 지내겠다고. 그 마음이 되게 약간 어쨌든 되게 귀엽잖아요. So people in our country wash their cars so much during a drought. I think it was last year saying that it was some sort of a ritual for rain. 그 마음이 뭔가 진심이 되게 느껴지면서 좀 귀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다들 세차하신 분 좀 많을 텐데 저도 오늘 비 오는 거 몰랐거든요. 세차 안 한 제가 승자! double on Morning Groover. 아침부터 노래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It's all on our 박은혜 팀장님 또 beautiful 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아름다운 박은혜 팀장님이 좋은 선율을 여러분들에게 펼쳐내 주실 거예요. 계속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Thank you for tuning in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another perfect song suggested by our 박은혜 팀장님. This is James Blunt. Hi.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발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보고다시잠들고난외투를벗으며말없이삐지고전화기를들어밥을시키고커튼을치고몇시간이지났는지도모르고 watching DVDs
1: you and me.
0: 어깨에기댄너의숨소리난나가지않길잘했다고생각했어

into the game. 사실은 좀 더 약간 이 축구 경기 분위기의 인트로를 준비했었는데 또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렇게 비극적인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난 상태에서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So about the 7 minutes into the game, it's 1-0-0 Korea Venezuela. 그렇습니다. 다들 보고 계신가요? As I said, you know, if you are watching this game, you know, you probably won't be listening to our show, right? But Korean players looks like they're wearing their iconic red jerseys today, right? And I guess today's game is the most important, right? As it might clinch a spot in the round of 32 or otherwise, right? But we don't think about the otherwise, right? 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은 오늘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기는 게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는데 the opponent, South Africa, as you know, they also hosted the World Cup games about, I would say about 10 or 15 years ago, right? South Africa 역시 이제 월드컵을 호스트한 그런 나라였는데 바로 이 곡, 아주 아이코닉한 노래죠. 샤키라가 불렀었던 그 월드컵 주제가였는데요. South Africa 듣고 또 경기 같이 함께 보는 오늘 2시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This is Shakira. This time for Africa. Waka waka. This time.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4: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3: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5: That was a Waka Waka, this time for Africa, Shakira의 곡이었습니다. So, it's about 13-40 minutes into the game. The score is nothing at this point. But, you know, we were watching the soccer game, but there has been a couple of earthquakes in Venezuela. So it makes it kind of difficult to enjoy the game, you know, as usual. Our hearts are with everyone in the country of Venezuela. Hope everyone is safe and not too much casualty will come out of this, you know, earthquake. 그래서 오늘 지금 남아공과의 경기 지금 많은 분들 보고 계실 텐데요. So it is sort of a win or you know or else kind of a game. 현재 저희는 이제 조 2위이죠. 근데 이 비기기만 해도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But you know every World Cup time we talk about the 경우의 수, right? That is all kinds of qualification scenarios are being talked about by people. I think 경우의 수의 민족이라는 그런 얘기도 생겼으리 만큼 완전 저희가 뭐 축구의 완전 강국은 아니잖아요. 그죠? So always have to kind of consider different scenarios of winning and losing. 오늘 역시 여러분들 예상 스코어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it's 15 minutes into the game, but I think it's still 0-0.

you are listening to our broadcast, and you'll be kind of curious what kind of situation is with the game. Right now is 21 minutes into the game, and the score is nothing. It looks like a very tight game. I can't really see, you know, what's going on. 이렇게 뭐 이렇게 방송하면서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어떤 분위기인지 솔직히 잘 파악이 안 됩니다. So I can just give you the updates on the score and the time. So I was asking our listeners, you know, prediction score, right? Of course, it's just a fun way to watch the game together. And 1202님께서는 예상 말고 기분 좋은 예감으로 시원하게 3-1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So it's more like my wishful thinking rather than expectation or anticipation is that we win this game 3-2-1. I guess always the hopeful thinking is we win by a big margin. 뭔가 1-0으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보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We always imagine winning by a wide margin. 아무래도 이제 축구가 이렇게 골이 많이 나야지 또 이렇게 보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It's just more fun to see more goals scored by our team, that is, right? Not the opponent. 그래서 일단 1202님은 3-1로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뽀글님께서 who is our soccer guru among QT님. 뽀글님 says 전반에 몰아붙여서 골을 넣어야. 오늘 포메이션도 수비적이네요. 점유율 축구 시대는 역습 한 번에 무너지는 팀이 너무 많은데 말입니다. 2-0으로 승리하길 바란다고. So, Bogolim thinks that we should definitely score goal in the earlier phase of the game. And looks like today's formation is very defensive. 그렇군요. 딱 보시고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시는 걸 보면은 you are a guru for sure. 그래서 뽀글님께서는 2-0 승리 기록해 두겠습니다. Not that I, you know, can reward you with any gift, but 맞히신 분들께는 근데 I think we probably won't see the result of the game before the show ends.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스코어가 딱 오피셜 스코어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좋습니다. 뽀글님 2-0 Korea win and in which case scenario we will advance to the 32, right? Okay, good. 제니님께서 예상 스코어 보내주시면서 함께 신청한 곡인데요. 같이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Coldplay, Viva La Vida.

0: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regions. That is your latest weather update, both in Monterrey, Mexico, where the game is being held, and also in Korea. So, getting your, you know, expect scores for this game. 0701님께서는 1대0으로 승. 1대0으로 승리. 좋습니다. 기록해 두겠습니다. I'm assuming that is Korea's win, right? Not the Mexico, not the South Africans' win. 5750님께서는 저도 2대0에 거는데 1쿼터를 보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So 5750님 is a 2-0 Korea win. 근데 이제 채팅방을 보니까는 막 욕을 할 뻔했다고 두 번 정도. Meaning that I guess there was a very, you know, almost a goal being scored on the Korean team. 보글님께서도 아유 큰일 날 뻔. Oh my 심장. Yes, that's what happens when you see a good chance by the opponent team almost making a goal. 그런 상황이군요. 굉장히 또 타이탄 게임이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죠? 좋습니다. 5750님께서 같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이 있는데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35 minutes into the game. Nothing, nothing. The score is. 좋습니다. Let's be back with after listening to 부석순. 17's 부석순, that is, right? Fighting 해야지.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4: Drop it.
3: B-S.
4: Come on, yo!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조세아츠 위안이 If I Could Fly였습니다. So, 5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of the game, Korea versus South Africa. 좋습니다. So, let's see. There are scenarios for today's game. That's why a lot of us are watching the Czech Republic versus Mexico, because outcome of the game also kind of dictate the future for Korean team, right? 그래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Let's see. If Korea wins today, no calculators, no scenarios, they would, you know, go through the next round, the 32 teams round. 이기면은 뭐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죠. If Korea draws with, you know, South Africa, Korea will have a very strong chance, but they will need Czech Republic not to win in a big way against Mexico. 오늘 만약 비긴다면, 한국 팀이 비긴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체코가 멕시코에게 아주 크게 이기는 시나리오이죠. So right now, Mexico and Czech Republic is nothing to nothing. So it doesn't look like it will be a big score kind of a game. But if Korea loses today, it's going to be very complicated because South Africa would move ahead of Korea, and Korea would have to hope for help from other matches and possibly from the third place ranking. 굉장히 복잡해지는 시나리오이죠. So, they better not lose. 그냥 지지 않는 게 가장 이 전 국민의 어떤 이 경우의 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So, win, and no scenarios.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조세 취안이 이 90s guitar star, one of the guitar stars of 90s. 또 이분 하면 또 이 조세 취안이와 함께 또 그 90년대 기타 스타로 꼽히는 분이죠. 스티브 바이입니다. I would love to.
1: No, I'm very, very shy.

Nothing. Well, we still have more to come, more time to come and, you know, make up and score more goals, right? 좋습니다. 그러면은 노래 듣고 와서 우리 6439님, 찐팬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Hozier, this is Too Sweet.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So, 32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of the game, and also the whole game, Namafrika won, and Deyanminguk nothing. The score stands. 참, 이 축구 경기 보는 게 저는 항상 좀 힘들었었어요. Watching, I've never been a soccer fan, but, I guess watching the game is always so stressful. 뭐,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I found the soccer game a bit more stressful than other games.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스트레스, 조금 페이스가 좀 느리잖아요. 근데 football is a high-paced game, and you don't get to see that many goals. 아무래도 이제 골도 많이 나지 않고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 참 보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 항상 했던 그런 스포츠입니다. So let's cheer for the Korean team. Hopefully they will receive our energy and play. As best as they can to their ability.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Foo Fighters입니다. My Hero.

Foo Fighters, My Hero, and YB, 흰수염 고래 두곡 연속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There isn't much to be said about the game. 경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을 보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So 42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and about 5 minutes remaining in the game. Same score. South Africa won, and Republic of Korea nothing.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I guess we'll might be able to see the result, official result of the game before the show ends. 한번 지켜볼까요? 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 결과가 나오는지. So here is Bob Marley and the Wailers, One Love.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 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3: 首尔，我来了。

말 잊었다면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 I ain't perfect But I'm trying to race you perfectly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얻게 돼 I know 지울 수는 없겠지 미워한 나에게 그 추억이 너무 완벽했기에 But I try again 사랑에 빠질 때부터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4: 하루틴모델손흥민입니다매일먹는비타민많이먹는것보다얼마나잘흡수되는지가중요합니다그래서하루틴은리포좀제형기술로흡수율을높였어요이제비타민흡수율로까다롭게고르세요대한민국비타민캡틴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판매우리 ENL 하루틴건강기능식품광고
6: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000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고아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7: 올해12살성민이는암으로떠난엄마를대신해새동생들의엄마가되었습니다
8: 엄마없어도항상씩씩하게지내야된다그말을가장많이하셨어요
7: 서툴게차린밥상으로동생들의식사를챙겨보지만넉넉지않은형편에달걀프라이하나도나눠먹는동생들을보며미안한마음만커집니다성민이와동생들의건강한내일을위해여러분의마음을전해주세요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Jason, 내가 따로 주고

0: 跨越时空，对话文明，这里是文明的留言板。
1: 刚才我们一起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That was Time is Running Out by Mus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program. 어서들, 어서들 와주세요. We started off today's morning with some rock and roll, everybody. Are you guys liking this vibe? I'm loving it so far. 여러분들, 뭔가 삶이 답답해질수록 이 문제가 사실 이 세상이 아니라 뭔가 하나하나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내 선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Yeah, so I've noticed that unfinished decisions tend to take up more energy than the decisions themselves. It's like, you know, having an app running in the background all day long, quietly draining the battery of our phone. So sometimes the biggest relief doesn't come from solving everything, obviously. It comes from finally dealing with that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avoiding. And once you do that, life often feels a little lighter and even less crowded. So that's what I thought. So if there is this one single task that you have been postponing for so long, maybe just get that started and get it done over with, and maybe you would feel so much better. That's what I thought. 그래서 차근차근히 좀 정리를 해 나가면 좀 이 답답한 체증이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Jenny Song said, Hi, good morning, 하트 일빠합니다. 46살에 일빠 놀이라니? 그래도 일빠요? 아싸라고 looks like you're extra excited. 어, 왜요? 출첵놀이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뭐 나이 불문하고 다들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So, don't be shy. 뭐 내 나이 뭐 46살에 뭐 이런 게 어딨어요, 그죠? 내 나이 46살에 이렇게 귀엽게 문자도 보내주잖아요. 46살이 아니라 46짤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뭐 어때요, 그죠? Dr. Paper said, Good morning, time is running out. 맞아요. 시간 많이 많이 빨리빨리도 지나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좀 출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8분이나 지났어요, 모닝그루버들. You can do so much better, right? 분발하시고요. 우리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헬스장으로 출첵합니다. 썸머님과 함께 뛰어볼게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you're at the gym at this moment, and I guess you're running on a treadmill, listening to Morning Groove. 아, 저희가 또 그럼 노래 신나는 거 들어드려야 되나? 어떡하나? 체육부장님, 오늘 안전하게 또 트레드밀에서 넘어지지 마시고요. 네, 정면 좀 이렇게 딱 보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상쾌한 아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상민님, 굿모닝. 그리고 해피라이프님, 굿모닝. Morning.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 침대 위에 있네요. I need to get ready and set up breakfast, but I'm still in bed. I know. You know, sometimes when you're at the start of the week, you feel extra heavy, extra lazy. But like I said in the opening, you gotta get things done and over with.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내가 미루고 있는 걸 하다 보면은 이 답답함이 조금 사라집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요. 또 맛있는 아침 준비하셔야죠. Happy Life Morning Groover. You can do that while tuning into Morning Groove. 너무 좋아요. 우리 모닝 그루브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So while you're tuned in, if you'd like to talk to me, send us your message to sharp 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오늘도 사용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re such an intimate radio program, right? We always talk to each other, say hello. 아침에 이렇게 굿모닝 하고 시작하면 되게 기분 좋지 않나요? 밖에서도 항상 이렇게 좋은 아침 하거든요. 우리 박은혜 팀장님 굿모닝, 우리 윤동혁 감독님 굿모닝 이렇게 또 인사를 건네고 시작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사 많이 많이 건네 주시고요. Yeah, so that is how you can talk to me, Morning Groovers. I actually heard and noticed that some of our Morning Groovers, like they would actually come to TBS

this to meet me, and I feel so thankful for tha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소통의 창이 항상 열려 있다 보니까 이제 저를 좀 만나고 싶어 하시는 어떤 모닝 그룹원 분들께서도 이렇게 TBS를 좀 찾으시면 뭐 TBS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항상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순간 이동을 해서 다른 곳으로도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안타깝지만 너무 아쉽지만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또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저도 못 만나고 이렇게 가시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만은 너무 감사하지만 소통은 방송 중에 이렇게 문자로 해주시는 것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많은 관심, 성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yeah, so among those morning groovers who actually visited TBS, they asked me like how I can improve my English skills, just like summer, 뭐 이렇게 또 문의를 해주셔서, yeah, so let me give you that tip since I'm not able to meet you guys one-on-one in person. 여러분들 한분한분 제가 만나 뵙지 못하니까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문의를 주세요. 이제 언어를 어떻게 하면은 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사실 제가 드리는 답은 항상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I think I mentioned this last Friday too. 틀릴까 봐입 닫으면 끝납니다. Once you close your mouth, once you start not talking, just because you're afraid that you're gonna make mistakes, that's it. You won't improve your English or whichever language that you are trying to improve. 그래서 틀리는 거다 감안하시고 우리 아기들이 처음에 엄마 밥밥 이렇게 할때 문법이 맞지 않은데도 그냥 아이들은 말을 하면서 늘잖아요. It works exactly the same. 그래서 내가 틀리든 일단 말을 내뱉어야지 어떤 언어든 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nd if you are used to doing that, 내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는 게좀 익숙하시면 그냥 영어를 문법 계산, 뭐 동명사 ing 막 이런 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성대모사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레이디 가가 인터뷰를 보고 저 언니처럼 얘기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얘기 한번 해보시고 or if you'd like to mimic someone like I don't know Donald Trump, go ahead and do that. Barack Obama or whichever person that you would like to mimic, just try to mimic that person. 그러니까 막 흉내를 많이 내시는 거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 외국인이 영어를 잘하는 것, 이런 거는 흉내를 잘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대모사를 뭐 이제 잘하거나 이러면은 금방금방 언어를 좀 이렇게 배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Yeah, so try to do that.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되죠. 이제 그 와중에 단어도 외우시고, 영어도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많이 많이 하다 보면은 늘수 있습니다. Believe it or not, after a few trial, you know, time will pass. And if you do that consistently, you will improve for sure. 100%. I Guarantee.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제가 응원 메시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now let's move on. 이제 또 우리 모닝 그룹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가동해야죠. So we have a lot of fun stuff in store for you today. So we will get to all of that in a minute after a word from our sponsors. We're gonna now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라이디 리슨 업 아워 모닝 그루버스 아워 파트타이머스 우리 모그들 그리고 알바생들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오늘의 질문 나갑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미해결 과제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미해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is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What is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meaning to do but still haven't gotten around to? 질문 쉽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미루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So I don't really postpone that much, but I guess I would also think about the answer too. 우리 바구니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다이어트? 뭔가 하시고 계신 건지 미루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책상 정리라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팀장님?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좋아요. 제가 한번 종종 내려가기는 하는데, 사무실에. 뭐, 내려갈 때마다 슬쩍, 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깨끗하세요,

대신 뭐가 많은데 나름대로 그 룰이 있어서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본인만의 어질러도 룰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책상 정리.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What else is there? Maybe replying to someone. 뭔가 이렇게 그 톡에 1 표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서 아, 이 사람한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It could be grocery shopping. Oh, I came up with my answer. I actually have to get my car washed. 세차해야 돼요. 저 겉에 차가 너무 지금 지저분해가지고 약간 사이드 미러도 솔직히 좀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So for the sake of safety, I would have to get my car washed. So I guess that's what I've been postponing. So, morning goobers, let me know what is that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지금 당장 떠오르는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tuning in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have a listen to Arcade Fire Everything Now.

금수저 신바모닝 그룹업계에서 굿모닝. 와이프가 썸머피디님을 성대모사해서 가끔 웃길 때가 있어요. 미해결 과제는 뱃살 빼기네요. 언제 해결될지라고 해주셨고, 조시 던의 올드스쿨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제 성대모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지? 제 성대모사요? 혹시 뭐 트럼프를 성대모사하는 썸머를 성대모사하시는 건가? 강준을 따라하는 썸머를 내가 한번 따라해볼게요 뭐 이러면서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제 말투? 너무 궁금해요. 한번 초청해가지고 한번 성대모사 이렇게 하는 거 한번 제가 봐보고 싶다. Alright, morning givers. 가끔 제 진짜 친한 친구 중에서 저 흉내내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약간 거울 치료가 되더라고요. 내가 저래? 이러면서 너무 싫다, 너무 별로다 이러면서 좀 거울 치료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 부부께서 이제 같이 한번 모닝그룹을 청취하시고 계시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I guess your unfinished task is to lose weight, lose that extra belly that you have. 아, 이게 식단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쉽진 않을 텐데요. 예, 미해결 과제니까 언젠간 해결이 되겠죠. 좀만 더 노력해보시고. 이 신청곡 저희가 틀어드리고 싶은데 이 곡이 시스템에 없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틀어드릴 수 있으면 틀어드리고요. So sorry that we couldn't play your song request.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Fall Out Boy's Centuries, everyone. Stay tuned!

Quick Morning Groover asked a very good question. 오, 쌈마피디, 오, 화면은 언제 송출되는 겁니까?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우리 화학 선생님 말투인데, 오, 학생, 오, 우리 쌈마 학생, 지금 주무시는 겁니까? 오, 맨날 이러셨거든요. 어쨌든, to respond to your question, unfortunately,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system here that's going on at TBS right now at this moment. So unfortunately, you will not be able to see the viewable radio today. 뭔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나 봐요. 밖에서 이제 윤 감독님이랑 박은혜 팀장님께서 엄청 막 이렇게 이거를 막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도 보는 라디오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오디오라도 다시 듣기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예. 너무 죄송하고요. We're trying our best, everyone. 아시잖아요. 우리 밖에 지금 사람도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주조정실에도 사람이 잘안 계시고 막 이래서, 이게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23개월째 무급으로 다들 열심히 고군분투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이 자잘한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let's now.

Now move on to more of your messages. 메시지들이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는데요. 하진 모닝 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수영하고 나왔습니다요. 정말 상쾌하시겠군요. 몸이 좀더 가벼워진 나 자신을 만끽하면서 오늘 하루 멋지게 또 시작해 주시고요. 펭귄킬러님 굿모닝. 서비 우리 영H님 오셨고요. 워터탱크님 지각 출소 체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 Have a winning week. You too, 워터탱크 모닝 그룹어. What a nice word to start with. 우리 쿡 모닝 그룹 오셨습니다. 서머 PD님, 모그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일 마치고 퇴근길에 출석합니다. 하늘이 좀 흐리지만 개인적으로 덥지 않아서 저는 좋네요. It's a little cloudy today, but personally, since it's not that hot, I personally love this weather today. Have a safe drive back home, 굿모닝 그룹. 오늘 약간 비 예보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우산 꼭 챙기시고요. Okay, so let's go back to our morning groove Q&A question.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당장 떠오르는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What is that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Chenny Song morning groove responded. 저는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기요. 생각처럼 쉽진 않네요. 항상 마음은 먹는데 매번 미루는 것 같아요. 오늘은 미루지 않겠습니다. Calling my parents often, it's not as easy as it sounds. I always make up my mind, but I feel like I put it off every time. And I won't put it off today. 그러니까요. 이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거는 전화를 항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반갑게 받아주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생각해보면 사실 거의 부모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Right? You know, sometimes I call someone and they might not want to pick it up at all, but parents would always be willing to pick up your phone call. So isn't that really lovely and thankful? Something to be really thankful about, indeed. 솔직히 제가 거는 전화 뭐 직장 동료나 친구였을 경우에는 제 이름이 딱 떴을 때 아, 얘 또 왜 전화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들 이렇게 좀 환영하는 분위기로 전화를 받아주는데 그게 새삼 감사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찬이송 모닝그룹어 오늘만큼은 또 미루지 말고 또 반갑게 부모님께 전화 걸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저는 바로 생각이 난 게 이번 주 오픈 클래스가 있는데 플로우를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오늘 내일 운동하고 해야죠. 오픈 클래스에 제가 신청한 노래 신청해봐요. Come and get your love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우리 체육부장님도 미루시는 게 계시군요. So what came to my mind right away is that I have an open class this week, but I haven't organized the flow yet. I guess I will have to work out today and tomorrow first. And then do it. 그러니까 운동은 안 미루시고 운동은 정말 절대 안 미루시고 이 오픈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운동 다음에 하시는 걸 좀 미루셨군요. Always working out is like the top priority when it comes to 체육부장님. 이게 플로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픈 클래스 있을 경우에는요. 그렇죠? 좀 큼지막큼지막하게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를 이렇게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좋아요. 운동하시면서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운동하면 온갖 생각이 막 나잖아요. You know? A lot of things comes to your mind when you're working out, so I guess you can start doing that while you're working out and maybe take down the notes right afterwards and get it done.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놀랍게도 미루는 게 다소 좀 있으신 것 같은 우리 모닝그루버들 해야 하는데 계속 못하고 있는 일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hat is that one unfinished task that immediately comes to your mind.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Redbone, Come and Get Your Love.

I guess this song was featured in the movie The Guardians of the Galaxy, right? 영화 요즘 좀 빠져서 보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OST들 들으면서 영화 보니까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존 윅을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원하게 뭔가 부시는 액션이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4까지 봤고 스핀오프를 남겨둔 상태인데, so I'm waiting for the next series of John Wick, and I heard that it's in production, so it should be released in 2027 or 2028. 근데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저는 막 테이큰 막 이런 거 옛날에 재밌게 봤는데 솔직히 첫 번째 거 보고 두 번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존 윅은 이 나름의 스토리도 있고 말이죠. 이제 와서 좀 뒷북으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Anyways, a little TMI from me, Morning Cubers. 여러분들의 미 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Kim's Fan Morning Cuber. 지금은 한직에서 잡다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무역인으로서 역량과 업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공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환 전문역이랑 비즈니스 영어 번역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날이 언젠가 오리라 믿습니다. Although I'm currently doing tasks in a minor position, I am continuing to study to maintain my competence and business sense as a trade professional. I am preparing for the foreign exchange specialist and business English translation exams, but it's not as easy as I thought. 제가 우리 킴쌤님의 어떤 그 부장님 혹은 고용주였으면은 정말 그 승진을 주고 싶을 정도로 like if I were your boss, I would give you a huge promotion. Like who does this? Making this sort of effort just to work better? 그러니까 나를 위한 개인적인 그런 어떤 취미가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자격증을 따는 이 모습 제가 사장이라면 진짜 감동받을 것 같아요. 이 열정 있으시면은 따실 수 있죠, 충분히. You're already in the process. It's not like you're postponing. 뭐 미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 돌입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자격증 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프로모션까지 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우리 모닝그루버들이 많으신데, 사뚜기 모닝그루버, 제2 해결 과제는 전국 마스터스 수영대회 우승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주 5일 열심히 수영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지방대회 입상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오늘의 신청곡은 Carpenters의 Yesterday Once More. My unfinished task is winning the National Masters Swimming Championship. I am swimming hard 5 days a week for this goal. Last Saturday, I placed in a local competition. Please congratulate me. 박수, 우리의 마린 보이, 마린 프린스, 사뚜기 모닝 그룹어. 또 이렇게 기록을 또 세우셨군요. 와, 이거 준비하시려면은 어떤 그 컨디션과 페이스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시고, 이 하루가 빠지면 또그 페이스 유지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매일 악착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 이 정신이면은 뭐, 당연히 입상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영대회 우승, 전국 마스터 수영대회 우승, 우리 사뚜기 모닝 그룹어가 나갑니다. 다들 길을 비켜주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파이팅이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이렇게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약간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거창한 거 많이 보내주시는데 너무 멋지신 분들이 많으셔서 소소한 걸뭐 있죠. 저는 청소를 미루고 있어요. 집안에 먼지가 쌓이고 있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Maybe organizing the apps in your phone because you have way too many apps on your phone. Replying to your boss's messages. 뭐 이런 거 등등 있을 수 있으니까요. Let me know about those unfinished task that you have.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morning viewers, stay tuned.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the Carpenters yesterday once mor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Summer PD, and I'm really happy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too.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Also, you can listen for free by tuning int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listen over there. We are also live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매주 월, 수, 금 생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Alright,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ways,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누가 또 오셨을까? Dragon Duck Morning Groover. 굿모닝, 여름님, 모그님들, 하트. 저는 오늘 아침에 골프 연습, 몽구 산책, 가지, 첫 수확했습니다. So you did a lot of things this morning. 어떻게 지금 아침 8시밖에 안 됐는데 이걸 다 하신 거지? It's only 8 o'clock in the morning, but you managed to get your golf practice, walk your dogs, and also grew your eggplant. You have been doing that, and now you finally got to eat them. 와,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가지가 엄청 때깔이 좋네요. 반짝반짝. 한번 이렇게 좀 닦으신 건가요, 겉면을?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드래곤 덕 모닝그루버의 그 몽구 영상과 사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Dragon Duck is always sharing the picture of their dog on our open chat room. K-톡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TBS EFM 모닝그루브 거기에다가 귀여운 이제 강아지 몽구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신데 너무 힐링하면서 보고 있어요. Thank you for sharing all of that, Dragon Duck Moninggroover. Again, we have a theme for today, Morning Groovers. 오늘 저희 주제가 있죠. 미해결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나의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있었고요. So yes, what is that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meaning to do but still haven't gotten around to do?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같은 경우는요. 올해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아직 미루고 있어요. 여름 휴가 다녀와 예약하려고요. 병원 가기 싫어요. I need to get a health checkup this year, but I'm still putting it off. I'm planning to make an appointment after coming back from summer vacation. I hate going to the hospital.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요, 이런 게. 그래서 다들 아, 여름휴가 갔다 와서 예약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So by the time when you actually have to make that reservation, maybe it's too late. 그래서 아마 11월, 12월까지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가기 전에 예약하셔도 이게 제가 저는 4월 달쯤에 받았어요. 아니다, 5월에 받았나? 근데도 은근히 자리가 별로 없고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So it's like a fierce competition. You gotta schedule, you gotta book your health checkup. 이것만큼은 절대 미뤄선 안 되죠, 우리 모닝그루버들. 부지런히 또 시간이 있으실 때 건강검진 받으시고요. 펭귄 킬러 모닝그루버, 지난주에 갔다 온 컨퍼런스 보고서 아직도 완성 못하고 있어요. AI의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끝내지를 못하고 있네요 라고 해줬습니다. I still haven't finished the conference report from last week. I did get some help from AI, but I feel like something is missing, so I can't seem to finish it. 그러니까 이거 마무리 터치는 꼭 휴먼 터치가 들어가잖아요. AI는 기본적으로 밑그림을 딱 깔아주면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저기 다 보여요. 뭐 수정해달라고 그러면 또 수정해야 되고 아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러면서 수정을 해주는데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니까 또 뭐라 할 수도 없고요. 결국에는 이 펭귄 킬러의 마지막 파이널 매직 터치가 필요한 부분이군요. I hope you get it done. 꼭 오늘 해내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것 같으니까. Morning Groovers, we will get to our segment Lyrics Gone Wrong. 또 가사 읽어드리는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I Will Wait by Mumford & Sons.

0: hottest. You know, Teflon. Eve.
1: Where famous lyrics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Who's that girl?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gonna be wrong with those lyrics that I'm about to read.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completely out of control, out of order. 네, 맞습니다. 오늘도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부캐가 자신만의 말투로 열심히 읽어드릴 거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우리 알바생들분들께서는 그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아, 이 노래 제목이 이거구나 하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Yes, so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a song for you. And here is the catch. They will not read it normally. They will read it with their own character.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사를 고지고대로 읽는 건 아니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today, an airline's flight attendant will be reading the lyrics for us. Oh, so it's gonna feel like you're traveling abroad. 여러분들, summer vacation already. 벌써부터 여름 휴가 기분 내시라고. 오늘은 또 외국인 승무원 언니 좀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벌써부터 이제 막 아침이고 일하기 싫고 이랬는데, 뭔가 가볍게 들으면서 여행하시는 기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All right, flight attendant, are you here? Okay, 오셨습니다. Let's go.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This is MG Airline 1013. Y'all know what it is, yeah? It is the Princess Lee Hyo-ree speaking. Yes? Fasten your seatbelts now. Now. Be ready to take off. Hey, girl. Girl, over there. Yes, you. You. You go, girl. Yes, you. Over there. Sit down, ladies and gentlemen. Okay, that girl, yes, girl, you too, you over there, that girl, yes, go back to your seat, go, say what? Oh,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지? Madam, your outfit is fine, take your seat, 앉으세요, meal time, 밥 먹을 시간, here,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Beef, chicken, beef or chicken, two menu only. 고민 하지 마, girl. Oh, you want beef? Sorry, we don't have one. Just eat chicken. It's not free. 저가 항공. 아, 이거 어떠니? 저거 어떠니? 면세품? 고민 하지 마, girl. Now fasten your seatbelt. 아! 아! Turbulence! Turbulence! 아! Okay. 돌았어. 왜 이것만 하면은 제가 힘들지? It's not like I'm learning the lyrics. Thank you so much. Have a safe flight back to the States. 여러분들 이제 승무원, 무서운 승무원 분께서 여러분들 fasten seatbelt 하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무섭죠? So you gotta fasten your seatbelt when it comes to parking, when you're driving around your alley, neighborhood, wherever. 내가 달리든 달리지 않든, 내가 택시에 뒷자리를 타지 않았든 안전벨트는 필수고요. 안 그러면 혼날 것 같죠? Alright, Happy Life님께서 Today's guest flight attendant. That's right. 여러분 근데 가사 들으셨어요? 오늘 진짜 뭔가 쉽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So I really, really hope at least one morning groover could catch the lyrics from this flight attendant. 이 너무 무서워서 조금 당황하실 수는 있는데요. 가사를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뭔가 우리나라 승무원분은 아니셨겠죠? 예. 네, 식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치킨이랑 소고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 매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원래 해주시는 게 국룰인데 말이죠. 우리나라 진짜 승무원분들 너무 친절해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f you could take a guess to the lyrics, 어떤 노래였는지 혹시 눈치를 채셨다면 여러분들 정답을 퀴즈타임이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know, send in your answers to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s well. Leave your comments there. It's free. Okay, morning groovers,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Gwen Stefani. Holla back, girl!

All right, morning givers. I'm back. Oh, I'm so happy because I see some answers being sent in from our morning givers. Finally. 드디어 만족, 대만족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신다니. I'm so happy. So let me go through all of them.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2, 8, 3. 심지어 new morning giver. Welcome to the show. 정답은 이효리의 유고걸.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재밌고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제 아침마다 주파수 고정입니다. 100점, 100점입니다. 맞아요.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또 용기 내서 고정으로 이렇게 결정을 확 해버리시는 우리 1283 모닝 그룹어. Welcome to the program. You are now number 2500 모닝 그룹어. 우리 모닝그루버가 되신 거를 환영합니다. 또 마침 신고식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정답까지 이렇게 딱 보내주셔가지고 6666 모닝그루버. 와, 뒷번호가 되게 신기하네요. 이효리의 유고걸. 학생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옷을 고를 때 정말 많이 들으면서 흔들었는데 추억이네요. 지금은 출근할 때 뭐 입을지 고민고민하는 하루네요. So I used to listen to this song a lot, and whenever I went to buy some clothes with my friends, I would just shake it, shake it, shake it. 진짜 그러셨어요? 이게 보통 흥이 아니신데? 저도 한흥 하는데 이거 막 진짜 옷 갈아입으면서 이거 났다니? 저거 났다니? 막 이러신 거 아니에요. 진짜 유쾌하신 모닝 그룹이시다. 추억의 노래 You Go Girl이었고요. 우리 뮤지컬 Lover 5558 모닝 그루버도 굿모닝. 아니 효리 언니의 유고걸이 이런 느낌이라고요? 아 진짜 너무 잘하신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complimenting. I don't know if you have actually encountered this kind of flight attendant when you were traveling abroad, because I did personally, and they really differed from the flight attendants from Korea. 한국 이제 승무원분들이랑은 좀 차별점이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약간 유러피안 항공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보다는 승객의 안전 뭐 이런 걸 조금 최우선 하신 것 같아요. So they would put the passenger's priority as like the most important top priority. 근데 우리는 또 그거 플러스 서비스도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But you know, like the airlines from Korea, it's all about that big service. 그래서 굉장히 또 만나면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티켓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막 안내해 주시고 하는데 거기는 tickets, check there,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I actually remember this one experience. I was like really thirsty after having a short nap, so I wanted to have some juice. So I was like, excuse me, can I please have some juice? And they were like, it's over the back, over there. 저보고 직접 가서 이제 주스를 이제 먹으라고. 저 화장실 옆에 스낵이랑 주스 있다고. 그래서 가서 마음껏 먹었어요. Oh, that's nice. 이러면서 이제 혼자 가서 셀프로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좀 챙겨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좀 달랐다. 우리 얼짱님께서는 저 진짜 유럽 저가항공에서 저런 승무원 만나봤어요. 근데 그래야 승객들이 말을 듣나 봐요. 정답 유고걸. 그렇죠. 맞다니까요. 진짜로. 저는 심지어 Everybody sit down 이거를 진짜 경험해봤었어요. And it was even in Spanish, so it was like more intimidating. Ladies and gentlemen, sit down. 이게 스페인어로 Damas y caballeros, siéntate 이거거든요. 근데 Damas y caballeros, siéntese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뭔가 권위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엉덩이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Black Jew Morning Groover. 중간중간에 크리스티나가 나오는 듯한데요. 상순씨 부인 앞으로 해도 이효리, 뒤로 해도 리효리, You Go Girl!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닌데요. Christina wasn't even there. She was nowhere close to Morning Groove today. I guess that you're expecting Christina soon. 또 조만간 크리스티나 만나시고 싶으시구나. 우리 모닝 그루버들 자꾸 크리스티나 요청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먼 산 바라보면서 흐린 눈하고 있어요. 메롱. 여러분들 할 캐릭터들이 많아가지고 좀 줄 서 있기 때문에 There are a lot of volunteer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so Christina will get her chance when it comes to her opportunity.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 밖에서도 이효리 You Go Girl So Easy 라고 하셨어요.
만족, 만족, 대만족입니다. I'm like 100% satisfied, morning view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정답은요, 이효리 씨의 유고 girl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이효리 언니의 유고 girl 가사를 우리 flight attendant께서 열심히 그 추임새까지 하면서 다다다다다 that girl 막 이러면서 읽어주셨습니다. So this segment will continue the next week also and the week after.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부캐가 노래 가사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또 어떤 부캐가 나올지 어떤 부캐가 가사를 읽어줄지 You Go Girl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also feel free to request a character and maybe Summer can try her best to pull it off. 또 여러분 썸머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또 요청 넌지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아, 이거 좀 해볼만 하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또 부캐 장착하고 열심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So do that, morning groovers. So that was lyrics gone wrong segment, morning groovers. Later in the program, after reading some news and weather update, we will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hose unfinished tasks. 계속해서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미해결 과제 사연 더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시간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나의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at is one thing that you have been meaning to do but still haven't got around to? It could be those little things that I mentioned. 소소한 것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since you guys took a lot of effort to guess the song title, we're gonna now finally have a listen to the one and only 이효리 featuring Da Sun, You Go Girl. Hey girl!

Okay, morning viewers. Back to our topic. What is an unfinished task that you have been postponing? 나의 미해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알아볼게요. 5558 Morning Groover said, 제가 미루고 있는 것은 이것도 말하자면 저는 오풍이 심해서 단열벽지를 붙여야 지하고 산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붙이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꼭 붙여야겠어요. 그리고 여름 옷 꺼내는 것도요. 잠깐만요. Okay, 단열벽지는 알겠어요. 이거는 정말 귀찮고 it requires a lot of effort, so I know why you're postponing, but you haven't gotten out your summer outfits yet from the closet, so it's not organized, so that means you have like thick jackets inside your closet, those mufflers and everything. 그런 거예요, 지금 상태가? 와, 저는 여름옷 2월 말에 꺼냈어요.

여름을 너무 기대하는 저로서 3월부터 금방 따뜻해져 막 이러면서 얼른 꺼냈거든요. 야 뮤지컬러버 얼른 꺼내십시오. 날 되게 덥잖아요 지금. 이제 밤에도 막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해결 과제 꼭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미해결 과제 of 미해결 과제였습니다. 우리 제철 평양냉면님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 병원 홍보 내용 블로그로 업로드해야 되는데 업무가 몇개 겹쳐서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I need to upload this month's hospital promotional content to the blog, but because a few tasks got overlapped, I haven't even been able to start it yet. Okay, so this is only the start of the week, so I'm pretty sure you can get them done within the week. 이제 한 주가 막 시작하고 있으니까 요거 정도는 이제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 내용들 어쨌든 적당하게 어떤 부분을 홍보해야 될지는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업무가 자꾸 겹치다 보니까 일을 이래서 제가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This is why I always try to get things done in advance. This is a little bit of TMI, but I write the script for Morning Groove like a week advance. 보통 작가님들 보시면 원고를 방송 직전까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전날 밤에 이제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한주 전에 근데 그게 또 박은혜 팀장님이랑 저랑 박자가 되게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박은혜 팀장님도 갑자기 다음 주 수요일 원고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실 경우가 있어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저희가 패턴이 좀 이렇게 잡혀버렸어요. Because you don't know, like, some variables might occur, and that means that you won't be able to write the script. 그래서 그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미리미리 쓰고, 이제 이게 끝도 없는 미리미리 전쟁이 돼버리는 거죠. 미리 하다 보니까 더 미리 하고, 더 미리 하고 이러니까는 이게 쉬는 게야. 안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근무하는 스타일이 있지만, 전좀 약간 피곤하게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Okay, morning groovers. I'll come back and read more of your messages.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Janelle Monáe and Fun. We are young.

So from the very start of the program until now, we have been talking about your unfinished task.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고 있었는데요. Let's read this message by 6497 Morning Groover. 오늘은 모닝 그루브 듣다가 문득 한 달 내내 미뤄둔 세차를 해야지 생각했는데 또 비가 온다는

해요. 도대체 남들은 세차를 언제 하는 건가요? 타이밍 맞추기 정말 어려워요. I know, like, when are you supposed to get your car washed? Because once you get it washed, it's gonna rain anyway. So when do people actually get their car washed?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 막 가뭄이 좀 되게 심했을 때, 사람들이 내가 세차하면 비 온다고 막 이러면서, 그때 다 하나, 둘씩 다 나오셔가지고 세차 되게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기우제 지내겠다고. 그 마음이 되게 약간 어쨌든 되게 귀엽잖아요. So people in our country wash their cars so much during a drought. I think it was last year saying that it was some sort of a ritual for rain. 그 마음이 뭔가 진심이 되게 느껴지면서 좀 귀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다들 세차하신 분좀 많을 텐데 저도 오늘 비 오는 거 몰랐거든요. 세차 안한 제가 승자. 더블 온 모닝 기버. 아침부터 노래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It's all on our 박은혜 팀장님 또 뷰티풀 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아름다운 박은혜 팀장님이 좋은 선율을 여러분들에게 펼쳐내 주실 거예요. 계속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Thank you for tuning in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another perfect song suggested by our 박은혜 팀장님. This is James Blunt, Hi.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into the game. 사실은 좀더 약간 이 축구 경기 분위기의 인트로를 준비했었는데 또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렇게 비극적인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난 상태에서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So about the 7 minutes into the game, it's 1-0-0 Korea Venezuela. 그렇습니다. 다들 보고 계신가요? As I said, you know, if you are watching this game, you know, you probably won't be listening to our show, right? But Korean players looks like they're wearing their iconic red jerseys today, right? And I guess today's game is the most important, right? As it might clinch a spot in the round of 32 or otherwise, right? But we don't think about the otherwise, right? 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은 오늘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기는 게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는데, the opponent, South Africa, as you know, they also hosted the World Cup games I would say about 10 or 15 years ago, right? South Africa 역시 이제 월드컵을 호스트한 그런 나라였는데 바로 이곡 아주 아이코닉한 노래죠. 샤키라가 불렀었던 그 월드컵 주제가였는데요. South Africa 듣고 또 경기 같이 함께 보는 오늘 2시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This is Shakira. This time for Africa. Waka waka.

3-1로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뽀글님께서 who is our soccer guru among QT님. 뽀글님 says 전반에 몰아붙여서 골을 넣어야. 오늘 포메이션도 수비적이네요. 점유율 축구 시대는 끝났... 역습 한 번에 무너지는 팀이 너무 많은데 말입니다. 2-0으로 승리하길 바란다고. So, Bogolim thinks that we should definitely score goal in the earlier phase of the game. And looks like today's formation is very defensive. 그렇군요. 딱 보시고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시는 걸 보면은 you are a guru for sure. 그래서 뽀글님께서는 2-0 승리 기록해 두겠습니다. Not that I, you know, can reward you with any gift, but 마치신 분들께는 근데 I think we probably won't see the result of the game before the show ends.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스코어가 딱 오피셜 스코어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좋습니다. 뽀글님, 2-0 Korea win, and in which case scenario we will advance to the 32, right? Okay, good. 제니님께서 예상 스코어 보내주시면서 함께 신청한 곡인데요. 같이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Coldplay, Viva La Vida.

Monterrey, Mexico, where the game is being held, and also in Korea. So getting your, you know, expected scores for this game, 0701님께서는 1-0으로 승. 1-0으로 승리. 좋습니다. 기록해 두겠습니다. I'm assuming that it's Korea's win, right? Not the Mexico, not the South Africans win. 5750님께서는 저도 2-0에 거는데 1쿼터를 보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So 5750님 is 2-0 Korea win. 근데 이제 채팅방을 보니까는 막 욕을 할 뻔했다고 두 번 정도. Meaning that I guess that there was a very, you know, almost a goal being scored on the Korean team. 보글님께서도 아유 큰일 날 뻔. Oh my 심장. Yes, that's what happens when you see a good chance by the opponent team almost making a goal. 그런 상황이군요. 굉장히 또 타이탄 게임이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죠? 좋습니다. 5750님께서 같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이 있는데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35 minutes into the game. Nothing, nothing. The score is. 좋습니다. Let's be back with after listening to 부석순. 17's 부석순 that is, right? Fighting 해야지.

So we're watching the game together. So, you know, whatever feedbacks you have about the game, you know, leave us a message on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or, you know, YouTube live stream or 문자창. Whatever you see fit. Okay? 좋습니다. 노래 듣고 오면은 또 이제 게임이 막 시작 될것 같은데요. 노래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Joe Satriani. 기타 곡몇곡 준비했는데요. This is If I Could Fly.

0: 조세아츠 유아니 If I Could Fly였습니다. So, five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of the game, Korea versus South Africa. 좋습니다. So, let's see. There are scenarios for today's game. That's why a lot of us are watching the Czech Republic versus Mexico, because outcome of the game also kind of dictate the future for Korean team, right? 그래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Let's see. If Korea wins today, no calculators, no scenarios, they would, you know, go through the next round, the 32 teams round. 이기면은 뭐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죠. If Korea draws with, you know, South Africa, Korea will have a very strong chance, but they will need Czech Republic not to win in a big way against Mexico. 오늘 만약 비긴다면, 한국 팀이 비긴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체코가 멕시코에게 아주 크게 이기는 시나리오이죠. So right now, Mexico and Czech Republic is nothing to nothing. So it doesn't look like it will be a, you know, a big score kind of a game. But if Korea loses today, it's going to be very complicated because South Africa would move ahead of Korea, and Korea would have to hope for help from other matches and possibly from the third place ranking. 굉장히 복잡해지는 시나리오이죠. So, they better not lose. 그냥 지지 않는 게 가장 이 전 국민의 어떤 이 경우의 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So, win, and no scenarios.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조세 취안이 이 90s guitar star, one of the guitar stars of 90s. 또 이분 하면 또 이 조세 취안이와 함께 또 그 90년대 기타 스타로 꼽히는 분이죠. 스티브 바이입니다. I would love to.
1: No, I'm very, very shy.

Couple of tracks, 질풍가도 유정석 and Downtown Yes Yes Yes라는 곡이었습니다. So 32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of the game and also the whole game, Namafrika 1 and 대한민국 nothing. And the score stands. 참 이 축구 경기 보는 게 나는 저는 항상 좀 힘들었었어요. You know, watching. I've never been a soccer fan, but you know, I guess watching the game is always so stressful. 뭐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I found the soccer game a bit more stressful than other games.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스트레스, 조금 페이스가 좀 느리잖아요. 근데 football is a high-paced game, and you know, 이런

get to see that many goals. 아무래도 이제 골도 많이 나지 않고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참 보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 항상 했던 그런 스포츠입니다. So let's cheer for the Korean team. Hopefully they will receive our energy and play as best as they can to their ability.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Foo Fighters입니다. My Hero.

Foo Fighters, My Hero, and YB, 흰수염 고래 두곡 연속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There isn't much to be said about the game. 경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을 보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So 42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and about 5 minutes remaining in the game. Same score. South Africa won, and Republic of Korea nothing.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I guess we'll might be able to see the result, official result of the game before the show ends. 한번 지켜볼까요? 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 결과가 나오는지. So here is Bob Marley and the Wailers.

여름 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내가 따로 죽은 공인가에 내 인생

0: 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That was Florence and the Machine. Dog days are over. Good morning, morning goobers. Hello, hello. How are you all doing it this morning? 여러분 생각을 해봤는데 제 인생의 흑역사가 꽤나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흑역사 대부분 당시에는 정말 아찔했던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어떡해? 나 망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르고 또 몇 년이 흐르다 보니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흑역사가 그렇게 잊혀지더라고요. So I sometimes think my brain deserves an award perhaps for turning minor inconveniences into breaking news. The funny thing is most of the disasters that I imagined never actually happened. Only a few of them actually happened, so not a lot. And life seems to work a little better when we stop treating every choice like a championship game and start treating a few of them like practice matches.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실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연습 게임이야.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좀 나한테 좀 유해지게 대하다 보면은 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걱정이 정말 사고를 키운다니까요. But anyways, morning goobers, it's good to be live today here in the studio. 오늘도 생방송으로 만날 수 있는 모닝 그룹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How are you all starting your morning today? I had a rough morning today because the traffic was awful. Like, it was like the worst traffic I've experienced recently. Oh my gosh, morning groovers, it was really, really bad. Normally, it'll take me about like less than 20 minutes for me to get to work this morning. Like every morning, actually, if I commute around these hours, 제가 아침 한 5시 반에 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보통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여기 사무까지 출근을 하는데 오늘 1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1시간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6시면 여기 도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I arrived to the studio at 6:40 a.m. this morning. Which is late for me. 저한테는 좀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I need some sort of composure. I need to get to the studio, you know, do a little bit of meditation, have a sip of coffee, write my scripts. I need some time for that, but I didn't have any time for that at all. 그래서 정말 그 차가 막히면서 그 차 막히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늦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침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But I made it here. I'm here, morning groovers. 제가 그 원인을 항상 알고 싶어 하는데 아침에 올림픽도로 그 포장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로가 2차로까지 차단이 됐더라고요. I hope they got it figured out by now because obviously it is rush hour. 근데 참 그렇게 일찍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가 진짜 많이 막히더라고요. 와, it was awful. 우리 모닝그룹어들은 어떠세요? Are you getting out of the house right now or are you starting your morning on the right foot? Let me know by texting in. 저한테 오늘 아침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그쪽 이제 도로 상황은 어떠신지 등등 제보 문자 뭐 사연 신청곡 다 좋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ll, speaking of that YouTube live stream, it's not available at this moment because there is another system error that's going on. So I try to figure it out. Well, I cannot figure it out because obviously I'm not an engineer. So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the system, but it's not working, unfortunately, at this moment. So sorry for that inconvenience.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이 또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보이는 라디오는 진작에 지난주부터 안 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청취라도 하실 수 있게 틀어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로 오늘은 좀 아날로그스럽게 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Do you guys think that you can do that for me? Tuning in through the radio frequency only. 101.3MHz 라디오로 청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뭐 101.3으로 지금 듣고 계시겠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못 들으시니까. S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everyone. 어디 메시지를 좀 읽어볼까요? 닥터 페이퍼님 오셨고요. 오, 감동이다. 굿모닝 하트 유튜브가 안 되는데도 이렇게

0: 이렇게 또 출첵해 주시는 최 부장님 어서 오세요. 굿모닝. 아 타고 그리고 헬스장 가는 길입니다. On your way to the gym with your iced americano. Sounds like you're having an awesome morning to start with. And 영H님 굿모닝 해주셨고 반가워요. 해피라이프님 굿모닝. 상민님도 굿모닝 보내주셨습니다. Oh my gosh, KMS Morning Groover is also here. Good morning. Thank you for greeting me. Thank you for saying hello to me. Hello to all of you. Hello to Morning Groove Universe.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또 이제 노래방 코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아침 또 뜨겁게 시작을 해드리기 위해서 에너제틱한 아침 보내시라고 노래방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 I hope you guys stay tuned for all of that fun segment, everyone. I'll be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들의 오늘도 많은 참여와 또 신청곡 기다리고 있으면서 We're gonna get our show started. But first, let's take a brief word from our sponsors.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That is,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했던 일 있으신가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난 별거 아니라고 생각, 아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하고 노심초사했던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 worried about way more than you needed to? What is something you thought was a huge big of a deal but turned out to be nothing? 내가 걱정한 것에 비해서 별거 아니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은근히 또 걱정 무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다 부질없는 거 알거든요. But every single time I get my health checkup and if I have to wait for the result, I worry a lot. 건강을 좀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병원 가기 전에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기다릴 때 등등 뭔가 그때 온갖 걱정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결과 받으면 똑같거든요. You know, once I get the result, it's still the same. Like, there's no big change. They would be just be like, oh, take care of yourself, don't stress out, eat a lot of vitamins. But every single time, I just can't help myself. I always have to worry. 뭐 이런 게 있고 어렸을 때는 제가 좀 말썽을 부렸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 나 엄마 아빠한테 혼나겠다. 막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집에 들어가니까 밥 먹어라 막 이러시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안 혼났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You know, thinking about my childhood memories, I would worry a lot because I might get scolded by my parents about the things that I did, but ended up not being scolded too much. You know, it wasn't like the worst case scenario.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떠세요?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었는데 또 혼자서 나름대로 엄청 고군분투하고 걱정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저한테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 like free options, you can always go on our K-Talk open chat room by searching for TBS EFM Morning Groove. 카톡 어플 가시면은요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TBS EFM Morning Groove 영어로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도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So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those answers.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the XX on hold.

And back to you, our lovely morning groovers.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아침부터 상쾌하게 시작하고 계신 모닝 그루버들 메시지 더 읽어볼까요? 하진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입니다. 오늘도 수영하고 썸머 PD님, 모닝 그루버님들과 함께 상쾌하게 출발합니다. So you are absolutely starting on the right foot. It feels so right to be able to finish your swimming workout and listen to morning groove, right? 뭔가 루틴대로 해야 뭔가 하루 시작이 뭔가 단추가 잘 끼워지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진 모닝 그루버 오늘 아침 시작이 딱 좋습니다. 이대로만 쭉 오늘 좋은 기운 유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샘 모닝 그룹버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썸머 누나랑 티봉이 썸모닝 까꿍. 라디오로만 듣는 아날로그 감성도 너무 좋아요. 금요일은 신나는 코인 노래방도 있지롱 히힛이라고 하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hrough our radio. It is analog day today, everyone. Because the digital service is not available at this moment.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아날로그조차 안 되면 너무 끔찍해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도 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샘 모닝 그룹어. Honestly, you guys so deserve to complain if these services are not available. 아, 듣는데 불편하게 이게 왜 됐다 안 됐다 이래. 정말 짜증나요. 솔직히 이렇게 불평해도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도 아날로그라서 더 좋아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스윗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 진짜 감동받잖아요. 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오냐오냐 우쭈쭈 해주시면 저 나중에 되게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좀 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But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Morning Groovers. You guys are the best. Oh my gosh. Okay, let's continue with our topic for MG Q&A.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what is something you worried about way more than you needed to? 우리 1010 aka Chani Song Morning Groover께서는요. 학창시절에 야자를 땡땡이 치고 야자 끝나는 시간에 집에 왔는데 부모님한테 걸렸어요. 엄청 쫄았는데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So when I was a student, I skipped night self-study and came home when it was supposed to, end. But I got caught by my parents. I was incredibly scared, but they just laughed it off and let it slide. 그러니까요. 아마 이러셨을 거 아닐까요? 아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나도 땡땡이 한 번쯤은 쳐봤지. 이렇게 웃고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두 번이라서 그럴 것 같아요. Like, if you do it every single time, like, they're gonna have to, you know, take some sort of action. 뭐 매일 이랬으면은 특단의 조치가 있었겠죠. 근데 가끔 우리도 인간이니까 이러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 번의 그런 일탈 이런 것들은 그냥 웃어 넘겨주면은 그냥 알아서 보통 학생들이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 아니요. 난 야자 땡땡이 한 번도 안 치고 완벽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싶으신 분들은 등판해주세요. 네네. 칭찬 스티커 드릴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이해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자식 키울 때 뭐 이런 일 있으면은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랬는데 완전 극성 페어런트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떨진 모르겠지만 우리 모닝그루버들 내가 너무 걱정한 것에 비해서 별거 아니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let me know. 여러분들 아, 우리 박원희 팀장님은 어떠실까? 박원희 팀장님은 애초에 근데 걱정을 잘 안 하시는 분인 것 같기는 해요. Like, I've never seen her worrying too much about anything. 그냥 그렇게 되면 되지. 뭐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It's really nice to talk to her whenever I have some worries or, you know, some sort of pressures that's going on. 그러면 이게 뭔가 내 걱정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조언을 좀 이렇게 되게 스마트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걱정을 잘 안 하시지 않을까.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실까요? 아, 뭐, 아, 마라탕집 문 닫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겠다. 밖에서 왜 그래? 가만히 있는데.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 어떤 거든 다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별일이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Alright, morning groovers,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Let's have a listen to Hozier, Someone New.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4: I'm Summer and I appreciate you joining me as we kick off the day together on Morning Groove. The current time is 7:39, 5 seconds passing by, and here is the latest update on traffic. North Riverside Gangbyeon Highway, 구리배운드 cars are packing up from Banghwa Bridge to Dongjak Bridge. On the way to Ilsan, there are some delays from Cheonho Bridge to Cheongdam Bridge, and again from Seongsu Bridge to Banpo Bridge. Olympic Highway, Gimpo direction is backed up from Dongho Bridge to Banpo Bridge. And on Hanam direction, drivers are moving slowly from Hengju to Yanghwa Bridge. Now traffic is bumper to bumper on Bundang Suseo Expressway, Cheongdam Bridge direction from Pokjeong to Tancheon 1 Bridge. Lastly, minor delays are spotted on Naebu Expressway, Seongsan direction from Hongjae Ramp to Seongsan Ramp. That is your traffic update for now. I wish you a safe drive today. And back to you, Morning Groovers. 9383, aka our Subby Morning Groover, texted. Good morning, Subby 출첵이요. 반갑습니다, 우리 Subby Morning Groover. 매일매일 꼬박꼬박 꾸준한 출첵 너무 감사드립니다. And of course, our 조국 Morning Groover too. 또 매일 출첵해주고 계신 우리 조국 Morning Groover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Good morning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sent in a picture of him tuning into the frequency 101.3 on our radio. 맞아요. 오늘은요, 디지털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라디오 채널 홍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1.3으로만 듣는 special day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So it's the day, the only day that you get where you can only tune in through 101.3 TBS EFM. You have no other way, Morning Groovers.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라디오 하나로만 연결된 이 Morning Groove Universe.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고작 이 주파수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So, can you guys feel this huge connection on a radio frequency?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my heartbeat? Oh, yeah.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속상한 게 뭐냐면, it's quite upsetting that the YouTube live streaming is not working, but we had many ways to tune into Morning Groove. We had our own apps, 우리 앱도 있었고, 그리고 스트리밍이 24시간 가동됐었거든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방법,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대단한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게 참, 참담하고 좀 슬프긴 합니다. But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regardless of that situation. Okay, Morning Groovers, we're gonna talk about your worries. What have you been worried about that actually turned out to be nothing? 생각보다 진짜 별일 아닌데 혼자 엄청나게 걱정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모닝 그루버들의 사연을 읽어보면서 알아볼게요. Let's find out by reading this message first by 2230, also known as KH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오늘은 유튜브가 안 열린 것 같더라고요. 라디오 조작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 주파수 맞추기가 왜 이리 힘들던지 겨우 맞추고 듣고 있습니다. TBS EFM fighting! I know it's not easy to dial this, frequency because you would hear the sound if you drive through the tunnel, but it's all about that analog, okay? 아날로그 감성이에요, 오늘은. 그걸 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the message continues. 아, 그리고 저는 조직 문화 안 좋다고 소문난 팀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왔는데요. 막상 와보니 사람 사는 거뭐다 똑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대부분 걱정했던 일들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모두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회사에 빌런이 없으면 내가 빌런일 수 있다. 농담입니다. 우리 KH 모닝그룹. 다행히 소문난 것만큼 그렇게 조직 문화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말 철석같이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은 말로만 그냥 기반으로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So KH said, When I was assigned to a team rumored to have a toxic corporate culture, ooh, I was so worried that I couldn't even sleep. But once I actually got there, life is pretty much the same everywhere. Come to think of it, most of the things I worried about never actually happen. Now, this is basically what life is telling us. It won't happen, you know? It's all in your head. It's all in your brain. You're making these like worst case scenarios. You're writing a movie script inside your brain. But when you actually encounter that situation, when you actually face that situation, you'll be like, oh, this is not bad after all. 원래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진리라고나 할까요? 알려주세요, 모닝 그루버들. 내가 너무 걱정한 거에 비해서 별일이 아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hat is something that you thought was a huge deal but turned out to be nothing? 9429 모닝 그루버. 벌써 6월도 다 저물어 가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마트에 갔더니 제철 맛은 자두며 신비복숭아, 그리고 황도백도, 천도 등등 다양한 복숭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름이 확더 다가온 느낌이에요. 복숭아도 백도, 천도인데 겨우 30도에 덥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아재개 그 뭐예요? Justin Bieber의 Peaches 들어보고 싶어요. Yeah, seeing all these peaches outside the stores, you can really feel like summer is approaching, right? Watermelon, peaches, oh, my favorite fruits indeed. 너무 비싸서 문제죠? 요즘에는 뭐 고기 이런 게 비싼 게 아니라 과일, 채소가 비싸요. 참. 부의 상징이라고나 할까요? 과일들. 하지만 또 가능하면 제철 과일 많이 드시고 비타민 보충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물복숭아 좋아하시나요?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시나요? 궁금하네요. 이것도 한번 알려주실래요? 저는 물복 좋아하는데. 밖에 우리 감독님은 어떠세요? 물복입니까? 딱복입니까? 물복이라고 하신 거 맞네. 입모양을 제가 지금 읽고 있어가지고. 좋아요. 우리 모닝 그룹분들 뭐 먹는 얘기 다 좋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세요. Just say whatever you want to say today. I'm here to listen. So let's continue this beautiful conversation all together.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going out to our special 9429 Morning Groover Justin Bieber, Peaches.

Sorry, guys. I just cannot stop laughing. If you guys heard that, that kiss sound, yeah, that was like a sound effect added to the actual song.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 노래 들으면서 이 소리 많이 들으셨죠? 이게 뭐냐면, 이 버전이, 이 파일, 노래 파일이 예전에 제가 맨온에어 했을 때 사용이 됐던 거예요. I believe that that was a quiz where you actually had to guess how many kiss sound appeared in this song while the song was being played. 이 노래가 나가는 동안 키스 소리가 몇번 나왔게요? 라고 세보는 그 퀴즈를 예전에 맨온에어 할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일을 아마 트신 것 같아요. 추억 한번 회상해 보라고. Oh my god, we did a lot of fun stuff on Men on Air. Men on Air 할때 진짜 재밌는 거 많이 했네. 그래서 여러분들 키스 버전의 Justin Bieber Peaches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분들, 그다음에 뭐 사랑하는 와이프 남편께 키스 한번 건네보시고 시작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뜨거운 키스. Okay, morning viewers. Enough of that kissing sound. Let's go back to the topic. 여러분들, 내가 걱정한 거에 비해서 별일 아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사연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복닥복 중에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Do you like soft peaches or hard peaches? Let me know.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업께서 휴가 와서 듣고 있어요. 첫째 낳고 키울 때 기어다니지를 않아서 엄청 걱정했는데 기어다니지 않아도 나중에 다 걷고 서고 하더라고요. 기지 않는 서는 아이들도 더러 있다고 하시는데 So when I was raising my first child, I was so worried because they didn't crawl. But even without crawling, they eventually stood up and walked. They say there are actually quite a few children who stand up without crawling. 아, 이게 순서가 좀다 다르고 그렇죠. 이게 참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어떤 그 불안감이랄까요? 발달 같은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You know, parents would always worry about, oh my God, it's time for them to cross, time for them to flip, but why are they doing it? Oh my gosh, what's happening? 좀 우리 아이가 느린가? 이러면서 걱정하게 되고, 하루 좀 늦게 하거나, 얼마 조금 늦게 하고 하는데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다 때가 되면은 하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는 왜 아직도 엄마 소리를 못 하는 거야? 방금 엄마라고 한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조바심을 느끼게 되는데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새 키워본 우리 밖에 윤간호님께서 그렇게 아마 공감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지금 아이가 또다시 이제 8개월 아이가 있다고 하시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슈가 어디 가셨습니까? Happy Life Morning Girl. Where are you? Where are you enjoying your vacation? 너무 부러운데 이른 여름 휴가인가요? Again, a message from our 체육부장님. This is the answer for MG Q&A. 저도 걱정을 크게 하는 편이 아닌데 바구니 팀장님 저랑 나이도 비슷하시고 성격도 비슷하신 듯 마라탕 좋아하는 거 빼고요. 마라탕 안 좋아하시는구나. 입 터져서 엄청 먹고 또 얼마나 쪘을까 싶은데 다음날 몸무게가 그대로일 때요. 그게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토이스토리 아직 못 봤는데 빨리 보고 싶어요. You've got a friend in me 신청해요. 썸모닝 바구니 팀장님 다 친구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you're not a big fan of 마라탕, so obviously you and 박원희 팀장님 cannot get along. And you sometimes worry when you don't gain weight, even though you have eaten a lot. You would be like, okay, where did all the weight go? 어디 갔겠냐, 체육부장님. 아침에 운동을 그렇게 하시는데 다 빠졌겠죠. 그리고 육아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일 하실 때도 막 사람 만나시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되게 활발하실 것 같은데 기초 대사량 자체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So obviously when it comes to working, you won't just work. I think, you know, based on all the messages that you have been sending me, you would like have some fun talking to your colleagues. You would be so energetic every single day and you know, that is why you're not gaining any weight. 몸무게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도 이게 몸무게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것 같기는 해요. I've been maintaining the same weight for over like, I guess like 20 years? 20년 가까이 저는 몸무게가 똑같아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아, 넌 이래서 살이 안 찌는구나 하는데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부장님. 제가 봤을 땐 저랑 체육부장님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랑 더 친해지시죠?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걱정한 거에 비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별일 아니었어요 싶은 사연 받으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계속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 worried way too much more than you needed to? Let me know.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신청곡이랑 같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 have Coin 노래방 coming up next in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How fun, how fun. I'm excited, extra excited today.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Stay tuned, everyone. Don't go anywhere.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Randy Newman and Lyle Lovett. You've got a friend in me.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TBS EFM 모닝 그룹, 저희 모닝 그룹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지금 라디오 청취하실 수도 있고요. 무료로 댓글도 남겨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 하느냐고 조금 숨이 차는 느낌이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So it's all set from now on so you can enjoy Morning Groove while watching, while listening at the same time. 좋습니다. 모닝 그루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거나 신청곡 있으면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live stream. Chinese song Morning Groove texted. 평소 차에서 모닝 그루브 듣는데 사무실에서도 들으려고 처음으로 라디오 어플 깔았습니다. 칭찬해주세요. 아, 진짜 감동. 이앱 다운받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이 귀찮은 거를 이 모닝그루브를 청취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And if you would go on to the apps, those regular radio apps, it would be really difficult to find that frequency 101.3. 그리고 뭔가 내가 안 쓰던 앱이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 귀찮은 그 과정을 다 하신 거잖아요. You went through that whole bothersome process just to tune into Morning Groove, and I'm really touched by that. Thank you,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You're the best. 이젠 다시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Okay, Penguin Killer님 said, this is regarding Morning Groove Q&A. Good morning, 펭귄은 늘 걱정이 있어요. 오, 걱정 있으시구나. 어떤 걱정 있으실까? 바다 사자가 언제 나타날지, 범고래가 언제 나타날지 걱정하는데, 아, 여기 대한민국이지? 라고 이렇게 개그를 보내주셨네. 펭귄 킬러님께서 펭귄이시니까. 귀여운 문자 감사합니다. 바다 사자 생각, 이 나니까 제가 생각나는 그 동물이 하나 있는데 바다 코끼리 아세요, 여러분들? 바다 코끼리? 제 친구가 저 하품할 때 바다 코끼리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니가 좀 튀어나오나 봐요, 하품할 때. 그래서 바다 코끼리냐고. 거북이 아니면 바다 코끼리 같다고. Yeah. 갑자기 생각난 TMI였습니다. We have a song request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우리 또 바다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오네요.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듣고 싶어요라고 해주셔가지고. We're gonna listen to the song all together and I will get ready for Morning Groove. 그 노래방, 코인 노래방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have a listen to Barbie Kim 고래의 꿈.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0: 1, 2, 3, 4, let's go. 1, 2, 3. Oh my god, I just realized that I forgot my earphones today. 저 이어폰을 지금 착용을 안 하고 있잖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전 절대 음감이니까요. It is time for Morning Group 노래방. The time that I have been waiting for the whole entire week. 한 주 동안 제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한 소중한 Morning Group 노래방 시간입니다. Everyone celebrate party time all started. 파티 시작입니다, 모닝 그루버들. 슈퍼스타 모닝 그루버들. 지금 이 시간 어디를 가시던, 학교를 가시던, 일을 하시던, wherever you guys are at, if you are tuning into Morning Group, you are the winner. 여러분들이 winner라고 생각하시고, you are superstar, alright? 여러분들, 또 이제 미련, 걱정 다 떨쳐버리고요. 크게 외쳐보시라고요. You're superstar. Surely 언니들 요즘 잘 나가죠. I'm watching the YouTube channel of 허인영, and they have this like whole performance together. After so many years, they have reunited. And they have performed so many songs and medley, and it was just so touching to watch. 왜냐면 저는 학창시절부터 주얼리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Speaking of Jewelry, I actually met one of the members in person. 저 그 이지현 씨 실제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같이 그 저출생 캠페인 할 때 녹음을 해주러 와주셨는데, she was like so beautiful. I was like in shock. 제가 너무 인형같이 생기셔가지고 막 되게 수줍게 이렇게 막 인사하면서 들어오시는데 진짜 천사인 줄 알았어요. So yeah, it was an honor for me to record that part with her. 그래서 뭐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지연 언니, hello. If you're tuning in, let me know. 진짜 듣고 계시면 웃기긴 하겠다. 저 이지연입니다. 이러면서 문자 오고. 한번 그랬으면 좋겠는데. But anyways, Morning Universe, you are superstar. And if you're a superstar, you would be super smart to guess the answer for my TMI quiz. 여러분들이 슈퍼스타, 슈퍼스마트 하다면 제 TMI 퀴즈 맞추셔야죠,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 알고 싶을걸요? 오늘도 썸머의 TMI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썸머가 가끔 땡겨서 먹는데요. 막상 먹으면 물려서 얼마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뭘까요?
1: What is a food that Summer occasionally craves, but when she actually eats it,

She quickly gets tired of it and can't eat much. 어떤 음식일지 take a good guess, morning groovers. You're a good guesser, super smart, superstar.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잠깐 이어폰 좀 챙기고 올게요. I'll be back.

back with my lovely pink earphone. You can watch me. 저 핑크핑크 이어폰 가지고 왔어요. 이제야 조금 음악이 좀 잘 들리네. 아무리 가수여도 이어폰 끼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절대 음감이어도 라이브 공연이 쉬운 줄 아세요? Do you think it's easy to sing live on a radio? 어떤 가수가 그랬는데 뭐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보다 라디오 라이브가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So they consider going live on a radio is more, way more difficult than going live at a concert. 뭐 가수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힘들다. And I feel so much better relaxed wearing these pink earphones. 우리 FFK SPT Morning Groover 닉네임 조금만 더 쉬운 걸로 부탁드릴게요. Ooh, it was almost like a tongue twister. 아침마다 차에서 들었는데 실문 영접은 처음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s first time for you to see my face on a viewa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처음 보셨구나. 맞아요. 뭐 기대하신 거에 비해서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지극하게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But thank you for trying to watch me live on a radio. 우리 Sunset Morning Groover 절대 음감 썸머 누나의 코너코너 파리 시작됐다. 유후 이미 즐거워 라고 해주셨습니다. Keep it going. If you love me,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면, 모닝그룹을 사랑한다면 손가락을 좀 바쁘게 움직여주세요. Get your fingers busy. If you love me, alright? NSUNG 박지범씨 If you love me 듣고 있습니다. What a 추억의 노래. Oh my, 나 지금 교포영화 한 거예요? Do you know this 추억의 노래 by NSUNG? 나 이 노래 완전 좋아했잖아. 요즘 교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f you love me, 더 세게 안아줘요. 더 세게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라고요. Alright, about the TMI quiz. 여러분들, 썸머가 가끔 땡겨서 먹는데 막상 먹으면 물려서 얼마 먹지 못하는 것. A food that Summer occasionally craves, but when she actually eats it, she gets tired of it.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민주 리나맘. 크크. 리나가 독사과래요. 라고. Some poisoned apple? Am I like a Snow White? 저 왕자님을 기다리는 백설 공주인가요? 독사가 먹고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읍스 쓰러져야겠어. 이런 거 제 감성인가요? 독사가. 독사가 가끔 땡기진 않습니다. Young H Morning Groover. 물복숭아 아닐까요? 우리들의 슈퍼스타는 썸머 PD님. I love that message. 슈퍼스타라뇨. 과찬이에요. 과찬. No, it's not peaches. 물복숭아 땡 아닙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땡겨요. 상큼한 거 먹고 싶을 때마다. You know, if you're craving for something really refreshing during summertime, that would have to be peaches, and I don't think I ever get sick of it. 펭귄킬러님. 빵? 목막혀서라고 해주셨는데, yeah, I might get tired of eating bread, but the thing is that I constantly crave for it. 빵은 뭐 먹다 보면 물리겠죠. 하지만 주기적으로 땡겨요. 가끔 땡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맞춰주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가끔 땡겨서 먹는데 막상 먹으면 물려서 못 먹는 썸머가 그런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Okay, everybody get to the floor. Yeah, it's party time. 여러분들은 지금 홍대에 오셨습니다. It's time for some 홍대 time. Let's go.

우리 선세모닝그룹께서는 두쩡쿠 너무 달아서 라고 해주셨고, 해피라이프님께서는 곱창이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두쩡쿠 땡이고요. 두쩡쿠 주기적으로 땡겨요. 곱창도 I crave for 곱창 continuously. Like, I want to eat that like once a week actually. 근데, you know, I have some problem with my jaw. 제가 턱이 약해가지고 못 먹는 음식이어서 아쉬운 게 곱창이라서 이것도 땡입니다. 그리고 켄님께서 최근에 본 것 같은데 해산물 아닐까요? Some seafood? Ken Ronin Gerber, I am a seafood killer. 저는 시푸드 킬러예요. 못 먹는 시푸드 그런 거 없습니다. 산낙지, 개불, 멍게, 돌멍게 이런 거 제 최애예요.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저는 과거에 상어가 아니었을까요? 정말 바다에 있는 거 다 잡아먹고 싶은.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 짬뽕! 이라고 하셨는데 땡! 아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Okay, let me get through your hand. What do I occasionally crave? It has to do with a delivery food. You know? It's like a very popular delivery food in Korea. 제가 주기적으로 이 배달 음식이 땡겨요. 근데 한번 먹으면 제가 땡긴 거에 비해서 얼마 못 먹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어떤 걸까요? A little bit of TMI quiz of summer. Summer TMI quiz. 한번 재밌죠? 맞춰보세요. 문자 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됩니다. And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live stream. Woo, that was long. 무료로 또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To give you another hint, I think me and 박우리 팀장님 share this in common. 저랑 박우리 팀장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Because I do remember her telling me that, you know, she can't eat too much of the food. 그러니까 즐겨 드시는데 음식 웬만하면 즐겨 드시는데 얼마 못 먹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잖아요. 그쵸 그쵸. 아 기억이 안 나세요. 지금 물음표가 가득해서 제가 상황에 갔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 정답을 모르시니까 지금 궁금하신가 보다. 우리 5558 뮤지컬 러버님께서 굿모닝 오늘도 TMI 도전하러 왔어요. 곰탕? 가끔 땡기는데 진한 육수 맛에 질려서 얼마 못 드시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곰탕, 도원이탕 완전 사랑합니다 라고. Okay, first of all, Morning Givers, this is not the time for you to send me your favorite food. 모닝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 보내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선 곰탕 땡입니다. 참고로 곰탕은 김치 맛있는 집에서 드시고요. Because 김치 really adds extra flavor to it. 곰탕 땡겨. 곰탕 땡입니다. Wonder Hub says, 떡볶이라고 해주셨어요. 떡볶이. 떡볶이는 그렇게 자주 안 땡겨요. 그리고 먹으면 또 근데 너무 많이 먹어요. So it's like way too opposite from my intention. 그래서 떡볶이 땡깁니다. Okay, okay, she's here, she's here. Gaga me, Lady Gaga. Abracadabra. 시간입니다. Abracadabra, oh na na. 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It's like a magical mantra for me. Whenever something really special happens, just go like Abracadabra.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져요. It makes it feel good. So sing it, everyone. All you need to know in this lyric is Abracadabra. 이런 건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가사 모르는 부분은 The highlight part is Abracadabra. Abracadabra 하면 brown eyed girls 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Lady Gaga가 좀 대대를 이어가고 있어요. Alright. 영일치님께서 정답은 유산슬. 너무 뜬금없어서 땡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Somebody actually sent in the answer, but after I come back with this Abracadabra. Abracadabra! Oh, no, no! 자, 우키키키 모닝 그룹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치킨 아닐까요? 불금 되세요. 딩, 동, 댄! 후! 카다브라, 다다, 아, 브라! 아브라, 카다브라, 다브라, 아, 후! 치킨이에요. 박리찬님 공감하시죠? 치킨 몇 점 못 드시잖아요. 다른 거 드시는 걸 위해서, 그쵸? 치킨 한 세 조각 드시고 즐기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So it's chicken. I do crave for chicken.
I think like two times a year?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땡겨요, 치킨이. 그래서 오케이, 나 오늘 막 나갈 거야. 이러면서 치킨을 비장하게 주문해요.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So I would order ambitiously, you know. I have this like huge ambition to finish the whole chicken to myself. But then I end up eating only like three piece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질리지? 그리고 치킨도 요즘에는 굉장히 맛이 다양하잖아요. Like in Korea, we have so many different kind of flavors of chicken. 뭐 간장, 무슨 뭐 치즈, 뭐가 많은데 저는 그런 게 좀 질려가지고 기본으로 주로 시키거든요. 뭐 후라이드 아니면은 뭐 약간의 양념 반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이 중요해요. I don't know why. Maybe I could eat a little bit more if I'm eating chicken with someone else.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먹을 수 있는데 와 혼자 먹으려니까 이게 냉장고로 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So that was a little bit of TMI for me. 알아요. 우리 영 H님께서 우리는 치킨의 민족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펭귄킬러님께서도 맞아요. 공감하기 어려워라고 해주셨는데 아 진짜요? 저만 이런 거예요? So am I the only one who gets a little tired of having chicken after only a few pieces? 그렇구나. 해피라이프님께서 맥주랑 드시면 괜찮은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So they're offering me to have chicken with 맥주, which is beer. 근데 that doesn't work for me either because it makes me feel full so quickly. 맥주 먹으면 그 배가 또 빨리 차가지고 아, 더 물려요. 그래서 차라리 콜바랑 먹으면 조금 더 맛이 더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제 TMI였습니다. 공감 아무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요? 저는 또 TMI로 껍질이 얇은 치킨을 좋아해요. 옛날 통닭 있죠. You know, like old Korean K-fried chicken. Those are my favorite, but I can't really use the word favorite because I can't have more than like three pieces. Jason Derulo, get ugly. 맞아요. 치킨 먹을 때는 you gotta get ugly. 머리를 일단 붙고 하다못해 지우고 전투적인 그 자세로 치킨을 집어서 먹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먹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좀 더럽게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Don't you guys have that urge to, you know, just dip into your food whenever you're stressed out? 뭔가 보상받고 싶거나 좀 힘들 때 뭔가 약간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치킨이 좀 땡기시나요? I believe that a lot of you guys enjoyed some chicken and beer recently while watching that soccer match during daytime. 낮에 축구 보시면서 뭐 치킨 드신 분 계신가요? 결과는 좀 아쉽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32장 어떤 희망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대진으로 좀 기대를 해보면서 버텨봅니다. Root for the Pickup Warriors still because it's not the end.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이에요. 제가 응원해요. 모닝그룹 유니버스도 응원해요. 아쉽지만 여러분 다음 경기가 있겠죠. 있잖아요. 그쵸? So it's gonna be fine, Morning Universe. Let's not worry. 우리 오늘 걱정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Do not worry because everything is going to turn out just fine, Morning Universe. So that was me. That was the TMI for me,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이제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는데 혼자 엄청 걱정했던 거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S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worried about way more than you actually needed to. 걱정이 병을 키우고 걱정이 일을 키웁니다. 여러분들 걱정 노노노노노 해주시고요. 문자 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시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regarding that TMI quiz, 6666 모닝그룹께서 치킨은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어서 색다른 걸 먹고 싶은 마음에 질리는 거 아닐까요? Maybe you get tired of chicken because you can eat it anywhere, anytime you want, and maybe you are craving for something new. Well, that is a nice long reason to add on, but no, that's not the answer. Yeah, I actually tried different kind of chicken. I tried fried, grilled chicken. 아, 근데 치킨은 좀 그래요. 예. 뭐랑 먹고 오이라도, 뭐 소스를 뿌리고 오이라도, 제가 맥시멈으로 치킨 조각을 먹을 수 있는 게 다섯 조각? 보통 한 세 조각에서 네 조각? I can only have like 3 to 4 pieces. Can you guys believe that? 해산물은 있으면 쌓아놓고 먹는데 회 같은 거, 새꼬지랑 이런 거. 근데 치킨은 좀 힘들어요. 근데 또 땡겨. 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못 먹는데 왜 땡기는 걸까요? Oh my gosh! 아브라카다브라의

승부를 걸 언니들이 도착했습니다. Here's another Abracadabra competition by Brown Eyed Girls. 좋아요 여러분, K Abracadabra 들으시면서 stay tuned everyone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여러분들 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Stay there.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특히 회사에 이런 기밀, 뭔가 유품 같은 거, 회사 물품 같은 거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물어주거나 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내 자리에 잘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I guess you feel this kind of worry because you have that extra responsibility when it comes to, you know, looking for products from your company.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저는 집에서 내가 에어컨을 끄고 나왔나? 나 앞으로 3일 동안 집 비워야 되는데? 에어컨 안끈거 아니야? 이래서 집에 돌아간 적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돌아갔는데 꺼져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아, 다 끄고 나갔지. 난 이제 여행 가러 출발. 이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거의 냉장고가 된 거예요. 에어컨을 켜고 나간 거죠. 그래서 걱정한 거에 비해서 에어컨이 의외로 꺼져 있고, 걱정을 안 했을 때는 켜져 있고, 참 재미있게. Life is putting this kind of trick to us. And it's quite exciting, but unnecessary.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Morning Groovers. I will continue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of these Morning Groove Q&A. 계속해서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Morning Groove YouTube live stream. Here is the Black Eyed Peas, I Got a Feeling.

Party rocking, that was LMFAO, very clean version. 그리고 042 하나모닝그룹께서 야 좋아하는 노래 나와서 너무 신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또 이런 문자 받으면 우리 이제 PD로서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우리 바우네팀나님, let's put a smile on her face. 오, 대단한 선곡, 오늘도 신나는 선곡 감사드립니다. 바우네 팀장님. 우리 5532 모닝그룹어 썸피디님 오랜만에 출첵해요. 출근 때 맨날 듣고 있었지만요. 내일 자유부인이라서 너무 신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So I'm free tomorrow so I get to spend time on my own I guess. So I don't know what to do. What should this 5532 person do? 뭐 자유부인이면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 바구니 팀장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세요? 아하 막 어떻게 전 이렇게 다 깨뚫고 다 알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쉬는 거니까 뭐 그것도 옵션이 될 수는 있겠네요. 내일 그 시간 충분히 온전히 나를 위해서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You know, we've been always telling you guys how difficult the situation is here at TBS, also in TBS EFM, and we really appreciate all the support that you guys are sending us. 뭐 여러분들이 뭐 응원 말씀 보내주시고 이런 거 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막 펀딩을 조성해야 된다, 뭐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사실 뭐 이 방송국을 운영을 하고 어떤 그 재정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정부인 것 같아요. 뭐 펀드를 조성하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서울시에다가 이 라디오 스테이션 뭐 TBS FM, TBS EFM이 왜 서울 시민으로서 필요한지 이 라디오, 이 TBS 방송국이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왜 이거를 없애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이제 정치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들, 뭐 시의장, 서울시장, 뭐 이런 분들이 좀 이해가 되셔야 그분들도 어떤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응원 메시지도 너무 감사하고 한데, 뭐 힘을 보태주고 싶으시다면, 뭐 돈을 드리고 뭐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필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라디오 아침 출근길마다 너무 잘 듣고 있는데요. 이 영어 라디오 없어지면 안 되는데요? 라고 서울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권합니다. 이 라디오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어필을 해주시면은 나름대로 좀 도움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Anyway, that was just my personal opinion as someone who really roots for this TBS radio station. TBS를 그냥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전 여기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이렇게 말씀을 건네보았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and listenership today. 이렇게 또 보이는 라디오가 됐다 안 됐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항상 재밌게 청취해 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We will be live again next Monday and if the visible radio is not working, I will try to get it done on TBS EFM's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So please subscribe and like. 제가 다시 보기 항상 올리고 있는 TBS EFM 모닝그룹 채널로 혹시 보이는 라디오 안 되면 다음 주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I hope to see you guys again next Monday for another live session at 7 a.m. in the morning. Hope you guys have a lovely weekend, lovely day today.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Olivia Rodrigo, Drop Dead.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We love you. Goodbye, Morning Groovers.